0: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1: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산업의 중심, 새만금.
3: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산업도시로 만들어서 국토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2: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거점
4: 새만금.
5: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6: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7: 네, 반갑습니다. 10월 7일 수요일 노래 하나 추억들. 저는 진문진 교무입니다. 어제 이어서 이틀째 일일 DJ로 인사드립니다. 살면서 늘 반듯한 마음만 갖고 산다는 게 쉽지 않지만 우리 인생은 조금씩 기울어지는 마음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의 연속이 아닐까요? 그러기 위해서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이왕이면 좋은 점을 더 크게 봐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키워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이 진짜 굉장히 중요하겠죠. 마음의 씨앗부터 말이죠. 씨앗을 잘 골라 잘 뿌리기. 이 단계에 정성을 들여야만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마음밭을 잘 한번 가꿔 보시죠. 바닷에 사랑하고 있어요. 서울 패밀리 내일이 찾아와도.

네, 들으신 노래는 바다새 사랑하고 있어요. 서울 패밀리 내일이 찾아와도 였습니다. 자, 오늘도 특별한 코너 없이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사연과 신청곡으로 2시간 꽉 채워드릴 텐데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적극적인 참여, 열정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문자는 100원, 짧은 문자는 50원의 유료 문자, 국번 없이 샵8970번으로 문자 지금부터 부지런히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넷 게시판 이용하셔도 됩니다. 원음방송 홈페이지 wbsi.kr로 들어오셔서 노래 하나 추억들 프로그램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고요.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350 원음방송 5층 라디오국 노래 하나 추억들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 한 박스,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자, 사연을 볼까요? 네, 이 참 열정적이고 사랑스러운 우리 노추 가족님들 시작하자마자 또 부지런히 문자 버튼 눌러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든든하게 생방송 이어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대구의 윤형준님, 소영님, 저 생존 신고합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 대구는 맑고 가을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대구라고 하셨고요. 한은수님, 노래 하나 추억들 힐링 방송 며칠 동안 못 들었습니다. 활기찬 아침이네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영화 타이타닉에서 나오는 주제곡 있잖아요. 제목을 잘 모르겠어요. 부탁드린다고 하셨네요. 셀린 디옹의 노래죠. My Heart Will Go On. 저도 이 노래 개봉관에서 봤는데요. 끝나고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어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펑펑 울어버렸거든요. 옆에 있던 저희 짝지가. 처음에 황당하기도 하고 처음에 그래 같이 울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부산의 신복수님, 소영씨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진문진 교무고요. 소영씨 오늘도 사정이 있어서 제가 이틀째 일일 DJ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아침 출근길이 어제보다 더 쌀쌀하더라고요.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행복한 하루 만들어 가보자고요. 하트 뿅뿅뿅. 좋습니다. 그래야죠. 이게 각자의 맡은 바 자기 위치에서 자기 몫을 해내는 거,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작은 톱니바퀴지만 그게 맞물려서 큰 톱니바퀴가 이루어지고 이 돌아가는 이치에 따라서 세계가 또 우주가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자 자기 자리가 별것이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자부심도 느끼고 소명감도 느끼고 그럴 것 같습니다. 도광택님, 가을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네요. 모두들 아름다운 시기에 좋은 추억들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소영씨 어제 빈자리가 잘 이어졌듯이 잘 해결되신 거죠? 네. 소영씨가 일생일 때 처음 맛보는 독감에 걸렸습니다. 제가 대신 고백을 먼저 해드리는데요. 너무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거의 회복기에 있는데요. 조금 더 좀 안정을 찾으려면은 내일도 제가 대타로 들어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신해철의 내 마음 깊은 곳에 넣어.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주의라도 도리어 그 주의를 오손시키고 몸이 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한 노력이라도 한갓 그 노력만 허비하나니라. 또한 무리로 나를 선전하고 모략으로 남을 공격하는 이는 혹 일시적인 인심선동은 하나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얻지 못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구금편 18장

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3: 02-731-7373.
4: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3: 라디오로 흘러나온
2: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3: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5: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네,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김학래 임철우의 내가였습니다. 또 사연을 볼까요? 차미수님, 오늘도 햇살 좋은 가을날입니다. 아바의 댄싱 퀸 부탁한다고 하셨고요. 아바 노래는 어제 나갔습니다. 예, 얼른 다른 이 동시대 다른 가수의 노래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동수님, 오늘도 진문진 경호님이 진행하시네요. 아침 운동하는데 날씨가 춥네요. 환절기에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란다고 문자 주셨고요. 네, 부득불 제가 또 두 번째 일일 DJ로 들어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황금배려님, 아이고 오늘도 소영님께서 못 나오셨군요. 부디 큰 상황이 아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많이 좀 아프셔요. 예, 처음 겪어본 몸살 독감이라 목이 잠겨서 특히나 목이 잠겨서 어쩔 수 없이 예, 지금 쉬고 있습니다. 노래를 두 곡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신청곡 기다리면서 예, 지금 계속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뱅글스의 Eternal Flame 그리고 메리 맥그리거의 Torn Between Two Lovers 두 곡입니다.

네, 벵글즈의 Eternal Flame 그리고 Mary McGregor의 Turn Between Two Lovers 이렇게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향기님, 깊어지는 가을 아침 함께 할 수 있어 덕분에 좋은 날입니다. 소영씨 푹 쉬시면서 감기 빨리 낫길 기도할게요. 이선희의 인연, 김동규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신청해 주셨고요. 소영씨 잘 들으셨죠? 이형이님 안부 인사 문자 주셨고요. 네, 잘 지내시죠? 부산의 김창성님 반갑습니다. 경호님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노래 감사드리고요. 함께한다고 문자 주셨고요. 시은아빠님, 경호님 목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듣고 싶은 노래 이승철의 서쪽 하늘 부탁해 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자, 그러면 팝송 들은 김에 한 곡 더 듣겠습니다. 한은수님 신청곡이에요. 셀린 디옹의 My Heart Will Go On.

All days but good days 넘버죠. 세월이 지났지만 언제 들어도 정말 금과 같은 예, 좋은 노래들. 셀린 디옹의 My Heart Will Go On 함께 들었습니다. 예,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239번 애청자님, 이래서 좋은 가을이라는 제목으로 또 시 같은 네, 아주 좋은 글을 보내주셨네요. 새벽 어둠은 고운 단장을 마쳤어요. 시계바늘 살며시 기울어지는 아침에도 너그러운 입을 걷어내지 아니하는 인내. 잠에서 머물다 깨어난 정신이 검붉은 노을을 만났고요. 골고루 정리된 하늘빛은 고흐의 한쪽 귀를 닮았지요. 날이 거치는 동안 개구진 도시 비둘기.

그리고 평강공주님, 아, 이제는 따스함이 더 정겨운 가을 아침입니다. 소영님이 끝내 독감이었군요. 아유, 이를 어째요. 짠합니다. 아, 진경훈님 오늘도 반갑고요. 현숙의 사랑은 드라마 봄날 OST 민혜경의 어느 소녀의 사랑 이야기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아유, 이를 어쩌죠? 듣고 싶은 게 많아졌어요. 아유, 좋아요. 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이 음악의 예, 또 흐름을 따라서 듣다 보면은 듣고 싶은 노래들이 생겨나기 마련이죠. 자, 신청곡 전해드립니다. 이글스의 The Sad Cafe 들으시고요. 3부로 가겠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1년 중 가장 풍요로운 10월 상달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평화 이사장 김성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가르침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고, 공자께서도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소중하듯 상대방도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황금률은 평등 사상의 기초가 되죠. 우리는 생활 속에서 남을 평등하게 대우하지 못하면서도 최소한 나는 평등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지금 인류는 전쟁, 기후변화, AI 등 사회가 만든 구조적 불평등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평등 세상 구현을 위해 사요, 즉 자력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를 가르치셨으며 우리 모두가 부처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평생에 비록 많은 전곡을 벌어놓았다 하더라도 죽을 때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나니,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을 어찌 영원한 내 것이라 하리오. 영원히 나의 소유를 만들기로 하면 생전에 어느 방면으로든지 남을 위하여 노력과 보시를 많이 하되 상에 주함이 없는 보시로서 무루의 복덕을 쌓아야 할 것이오. 참으로 영원한 나의 소유는 정법에 대한 서원과 그것을 수행한 마음의 힘이니, 서원과 마음 공부에 끊임없는 공을 쌓아야 한없는 세상의 회복의 주인공이 되느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17장 말씀입니다.
4: 이 말씀은 최동률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광주교당 부인 형타원 정법순 교도와 자녀 최지혜, 최시원, 최인관 교도가 올리는 법문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네, 3부 첫 곡은 최성수의 노래입니다. 풀립 사랑.

0: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1: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0: 수확량 줄어도?
1: 보장!
0: 가격이 내려도?
1: 아이, 그럼.
0: 보험이 든든하구만.
2: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네, 최성수의 풀립사랑 시작했습니다. 자, 5400번님 네, 문자 소개해드렸고요. 네. 7063번님 이글새 더 새드카페. 오늘 날씨가 딱 어울리는 노래가 아닌가 싶어요. 그냥 듣고 싶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잘 어울렸습니다. 덕분에 잘 들었어요. 그리고 이호철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직원분이 듣고 싶다고 하네요.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 부탁하셨고요. 네, 또 노래들 준비되는 대로 들려드리기로 하고요. 앞에 신청곡 향기님의 이선희의 인연, 그리고 시은아빠님 신청곡 이승철의 서쪽 하늘 두 곡 준비했습니다.

네, 향기님의 신청곡 이선희의 인연, 시은아빠님 잘 들으셨죠? 이승철의 서쪽 하늘이었습니다. 자, 노래 하나 추억들, 예, 문자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긴 문자는 100원, 짧은 문자는 50원의 유료 문자, 국번 없이 샵8970번으로, 네, 문자 받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수님, 네, 잘 들으셨죠? 황금배려님, 저도 소영님 독감 빠른 완쾌를 기원하고요. 소영님께 한 곡 노래 전해드릴까 싶습니다. 김성우의 웃는 여잔 다이퍼 부탁하셨고요. 김정태님, 오늘도 애청하며 함께합니다. 반갑고요. 가을이 점점 깊어지는 날입니다. 우리 소영님 빨리 완쾌하시길 바라고요. 아, 고양시 강매석교공원에 코스모스가 만개했습니다. 구경 오세요. 네, 그래요. 예, 고양시에도 이 볼거리가 좀 제법 많은 것 같아요. 먹을 것도 많고요. 자, 쓸쓸한 연가 사랑과 나무 노래 신청해 주셨고요. 백설공주님, 아유, 이 노래 하나 추억들에는 공주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백설공주입니다. 노래 팝송 노래 신청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은 또 신청곡 두 곡 준비했습니다. 평강공주님 민혜경의 어느 소녀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이어철님 신청곡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민혜경의 어느 손의 사랑 이야기,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까지 들었어요. 이어지는 노래는 김성숙님의 신청곡입니다. 강산의 넌 할 수 있어. 4부에서 뵙겠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본래 선악 염정이 없는 우리의 본성에서 범성과 선악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본성에 소소영영한 영지가 있기 때문이니 중생은 그 영지가 경계를 대함에 습관과 업력에 끌리어 종종의 망상이 나고 부처는 영지로 경계를 비추되 항상 자성을 회광반조하는지라 그 영지가 외경에 쏠리지 아니하고 오직 청정한 해광이 앞에 나타나느니 이것이 부처와 중생의 다른 점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11장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노래 하나 추억들 4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원래는 조동진 씨의 노래 나뭇잎 사이로였죠. 예, 프랑스 유학파 가수 전마리의 불어 버전으로 나뭇잎 사이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랜만에 잘 들었습니다. 예. 자, WBS 원음 방송 지역별 주파수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MHz, 또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언제 어디서든 주파수 변경 없이 편리하게 이용하시려면 뭐 전세계 어딜 가시려든 상관이 없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앱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나 WBS FM으로 검색해서 무료로 다운받아서 설치해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 원음방송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들으실 노래는 역시 신청곡 중에서 골랐습니다. 김정태님 신청곡 사람과 나무의 쓸쓸한 연가, 그리고 1030번님 신청곡 소리새 그대 그리고 나.

네, 사람과 나무의 쓸쓸한 연과 소리새 그대 그리고나 전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문자 소개해드립니다. 아, 평강공주님, 네, 너무 좋다고 하셨고요. 이호철님, 저희 직원분이 너무 좋아하네요. 노래 들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는데 언제 직접 문자 한번 참여해 주시죠. 네, 빠지지 않고 꼭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수용씨한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54번님, 요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이 좋은 계절이 길지 않다는 게 너무 아쉽다고 하셨고요. 5478번님, 잘 듣고 있다가 오셨고요. 신청곡 남겨주셨네요. 이명선님, 역시 신청곡 남겨주셨고요. 예쁜 목소리 빨리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예, 그래요. 곧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신청곡 전해드립니다. 황금배려님, 김성호의 웃는 여잔 타협법, 그리고 5478번님 신청곡 신승훈의 처음 그 느낌처럼.

네, 김성우의 웃는 여잔 다 예뻐, 신승훈의 처음 그 느낌처럼 함께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아, 오늘 시작하면서 마음밭을 잘 가꾸자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오늘 하루 우리 노추 가족들의 마음 농사가 풍년이길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이명선님 신청곡입니다. 이문세 광화문 연가. 고맙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 광고라는 엑셀을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 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 광고 발전 협의회.
2: 역사상 가장 깊은 갈등의 골을 가진 이스라엘과 아랍의 청년들이 하나의 무대 위에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이 기적같은 오케스트라를 만든 사람은 이스라엘 출신의 세계적인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입니다. 그는 총칼이 겨눠진 국경선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청년들에게 무기 대신 악기를 쥐어주며 음악을 통한 평화와 공존의 가능성을 증명해냈는데요. 반목과 불신으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해 거장은 나직하게 조언합니다. 서로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오케스트라는 연주할 수 없습니다. 평화의 시작은 상대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건강이 약화된 후로 바렌보임은 투어를 함께 할 수 없게 됐지만 그가 만든 이 특별한 오케스트라는 여전히 평화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청춘 캠페인 뮤지션의 청년 정신을 배우다. 한국의 생명 허브 원광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생사는 비하건대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과도 같고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는 것과도 같고 잠이 들었다 깼다 하는 것과도 같나니 그 조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치는 같은 바로서 생사가 원래 둘이 아니요 생멸이 원래 없는지라 깨진 사람은 이를 변화로 알고 깨치지 못한 사람은 이를 생사라 하나니라. 대정경 천도품 8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서기송 삼성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광주교당 서성전 문현주회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민수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요, 진리가 병을 줘 시험할 때 병에 끌려다니면 병의 노예가 되고 병을 손에 넣고 다니면 병을 이기는 주인이 된다고 하셨고요. 나는 30대에 병을 얻어 한의와 양의가 모두 가망이 없다고 했지만 모두 진리에 맡기고 생사를 초탈하고 살았다고 하시면서 누가 시비를 나면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듣겠는가 하며 시비를 초월했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서 조금도 마음이 불안해 본 일이 없었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창작성가 마음속 길들이기.

0: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 산업의 중심 새만금.
1: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 산업을 바탕으로 지역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 산업 도시로 만들어서 국토 대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0: 지산지소형 혁신 성장 거점 새만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인구전략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10월 7일 수요일이 함께하는 원음의 소리. 오늘은 대산종사법어 소요편 5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모든 것을 진리에 맡기고 생사를 초월하기 위해 노력하셨다는 대산종사님 법문을 보면서 과연 지금의 나는 얼마나 진리에 맡기기 위해 노력했나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병을 손에 넣고 다니기보단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고 누군가의 시비에도 경계인 줄 알면서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불안한 생각이 들고 마음이 무언가에 쉽게 끌리고 있다면 진리에 맡기고 경계를 초월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건 아닌지 그것부터 살펴보면서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코너입니다. 먼저 마음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산책, 원불교 용어와 상식을 좀 더 쉽고 깊이 있게 알아보는 원소 피키워드 준비되어 있고요. 은혜로운 만남 바람개비 잠시 후 함께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원소 피키워드 이어갈게요. 창작성가 그렇게 오셨네, 양희은 때로는.

0: 원소 픽 키워드.
1: 원소 픽 키워드. 오늘 만나볼 키워드는 용심법입니다. 용심법은 말 그대로 마음을 잘 사용하는 법입니다. 자기 마음을 법도 있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대종사님께서는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현상의 일들, 환경, 문명의 진행 방향이 결정된다고 보는 관점에서 마음 사용하는 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는데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원불교를 통해 배우는 공부가 마음 작용하는 법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잘 사용하는 법을 실천해 개인적으로는 지혜와 복을 얻고 나아가 사회와 문명을 발전시켜 낙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종경 교의품을 보면요. 물질, 환경, 문명은 마음 사용하는 법에 따라 인간의 삶의 이해, 선악과 고락을 가져다 준다고 나와 있고요. 천만 경계에 항상 자리이타로 모든 것을 선용하는 마음의 조종사가 되는 용심법을 배우고 익히며 여러 사람에게 교화해서 물심양면으로 한 가지 참 문명세계를 건설하는데 노력하라고 나와 있기도 합니다. 원소 픽키워드, 오늘은 용심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창작성가 마음공부.

바쁠 땐 오히려 마음을 늦추지 않고 저절로 계획 생활을 하기가 쉬웠지만 바쁜 일상이 끝났을 때는 더욱더 마음을 추어잡지 않으면 안 된다. 하루 중에도 동하고 정할 때가 있고 1년 중에도 동하고 정할 때가 있고 사람의 일생에도 동할 때가 있고 정할 때가 있는 법이다. 우리 공부는 동정일어의 무시선법이다.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역경일 때나 순경일 때나 항상 평상심을 가질 수 있는 공부법을 가르쳐준 것이 얼마나 다행하고 크나큰 선물인가. 만약 이런 공부법을 알지 못했다면 마음을 잡지 못하고 순경과 역경에 휩쓸리고 바쁘고 한가할 때 마음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에너지를 다 소진해버렸다면 얼마나 객기심이나 허망에 사로잡혔을 것인가 생각하면 아찔하다. 차가운 기운에 몸을 맡기면 왠지 살아 숨쉬는 자신이 더욱 성성하게 느껴진다. 그저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경이로움과 감사심이 생긴다. 그러다가도 때때로 사람들과 만나고 기운이 가라앉을 때는 사심, 잡념, 이기심 등이 순식간에 따라붙는다. 번뇌 객지는 한 찰나라도 방심하면 뚫고 들어오려고 대기 중이다. 그러한 것들이 나의 마음 땅을 점령했을 때는 벌써 나의 존재는 나와 함께하는 다른 이들에게 해로운 존재로 바뀌어 버린다. 누구나 근본적으로 악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평소에 선인이라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사악한 기운에 마음을 빼앗겼을 땐 어쩔 수 없이 악역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심력을 들이지 않더라도 저절로 도심을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 길을 들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려면 틈을 주지 않고 마음 땅을 가꾸어야 한다. 새벽에 일어나서 좌선할 때, 좌선하고 염불할 때, 염불하여 마음을 모으고 불공할 때는 열심히 만나는 인연마다, 대하는 사물마다, 생각이 다 불공해야 하고 참여할 때 참여하여 안으로 뿌리에서 줄기와 가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마음을 저장하고 밖으로는 정신과 육신과 물질로 베푸는 삶이어야 한다. 우리에겐 일상 수행의 요법이 있다. 한순간도 물샐 틈을 주지 않고 대조하고 또 대조하여 마음을 비우고 밝히고 바르게 길들여서 내가 처해 있는 곳에서 환영받고 유익을 줄 수 있는 삶과 공부의 연속이어야 한다.

마음 산책. 오늘은 원불교 신문에 실린 나성재 규모님의 글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라는 글을 만나봤고요. 이어서 창작성가 오늘 아침 좌선 때 듣고 왔습니다. 원음의 소리에서는 여러분의 마음 공부 사연을 기다립니다. 신청곡 담아 보내주시면 많은 분들과 나눌게요. 문자 참여 번호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 드는 샵 8970, 카카오톡 원음방송 채널도 열려 있습니다. 원음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에서는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97.9MHz로 원음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원음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0: 은혜로운 만남 바람개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존재가 은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남은 우리에게 어떤 바람을 선물해 줄까요? 은혜로운 만남 바람개비. 오늘은 원불교 화곡교당 김기런 교도님과 함께합니다. 교도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화곡교당에 다니고 있는 김기로입니다. 청취자분들과 만나게 되어 반갑고 기쁩니다.
0: 네, 교도님 어서 오세요. 오늘 이렇게 만남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도님께서는 현재 화곡교당에 다니고 계신데요. 화곡교당, 어떤 교당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1: 네, 화곡교당은 공부를 깊이 하신 교도님들과 법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늘 분위기가 훈훈하고 정겹습니다.
0: 네.
1: 법회가 끝나면 소법당에 마련된 그 화곡 카페에서 어르신들이 일주일 동안 지낸 이야기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교당이 오래되다 보니까 건물이 노후가 됐어요.
0: 네.
1: 여기저기 금이 가고 비가 새는 곳이 많아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0: 예.
1: 10월 11일에 이사를 하고 한 6개월 동안 공사를 한 뒤에 내년 5월쯤에 새롭게 입주할 예정입니다.
0: 네.
1: 지금은 모든 교도님들이 온라인으로 저녁 8시 30분에 300일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들이 주례할 기회가 없잖아요.
0: 네.
1: 그런데 300일 기도를 하면서 우리 교도들이 한 사람씩 진행을 하게 되니까 공부도 되고 기도의 정성이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새롭게 태어나는 화곡교당에서 천년의 만보살이 배출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0: 네. 아, 참 말씀만 들어도 화곡교당의 따뜻하고 정겨운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제 교당도 곧 새롭게 단장하게 되는데 교도님들께서도 기대가 많이 크실 것 같아요.
1: 네.
0: 네. 공사 잘 마무리돼서 새로운 화곡교당에서 더 많은 분들과 좋은 인연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도님께서는 혹시 원불교에 어떻게 입교하시게 됐나요?
1: 제가 입교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들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0: 네.
1: 아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찾아 여러 곳을 다녔지만은 마음에 맞는 곳이 찾지 못했어요.
0: 네.
1: 그렇게 하면 지쳐있을 때 어떤 분이 가게에 찾아오셔서 원불교에 가보라고 간절하게 이렇게 권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상한 종교인 줄 알고 그냥 무시하고 지냈었는데 몇 번을 찾아와서 꼭 가보라고 하셨어요.
0: 네.
1: 저는 그때가 처음으로 원불교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0: 아, 그러셨군요. 그럼 그 전까지는 모르시다가 이제 그때 처음 알게 되신 거예요?
1: 예, 예. 그때 네. 처음으로 이제 원불교라는 종교가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더 궁금해서
0: 네.
1: 인터넷으로 이제 찾아보다가 이제 집에서 가까운 화곡교당에 남편과 아들과 함께 찾아갔어요. 이제 찾아가서도 많이 걱정이 돼서 들어가지 못하고 한참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0: 네.
1: 교도 한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0: 예.
1: 그래서 그분과 함께 교감님이 계셔서 이제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입교를 쓰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법회에 빠지지 않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곳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0: 네, 아, 그러셨군요. 그때 처음에 교당에 들어가시는 것도 좀 많이 망설이셨다고 하셨는데 첫 인상 자체가 좀 많이 따뜻하게 다가오신 것 같네요.
1: 네, 네. 그렇습니다. 네.
0: 그렇게 교도가 된 이후에 교도님께서는 특히 가족들을 위한 기도에 많은 정성을 담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1: 네. 아들이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어서 입교를 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인지 아무것도 못하던 아들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고 버스나 뭐 지하철 혼자 타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고
0: 네.
1: 복지관도 이제 어느 정도 혼자 갈 수 있을 정도로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편하게 지내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0: 아, 예.
1: 그때부터 다시 새벽 기도와 자선, 절수행을 네. 하게 됐습니다. 네, 돌이켜보면은 기도는 저에게 힘들 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지금도 이제 왼쪽 발과 왼쪽 팔이 불편하긴 하지만 혼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활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아, 그러셨군요. 기도를 하시면서 마음을 다잡아 오신 것 같네요. 지금은 이제 아드님과 남편분께서도 건강이 어느 정도 호전이 되셨다고 하시니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구치소를 찾아서 재소자분들과 함께하는 법회에도 참석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낯설기도 하고 막막한 두려움 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그만큼 보람을 느낀 적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구치소 법회를 통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1: 처음에 구치소에 갔을 때는 여자분들이 참 순하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0: 네.
1: 그런데 왜 여기에 왔을까 하면서 이제 안타깝고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0: 아, 네.
1: 남자분들은 그런데 이제 문신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무섭게 느껴졌어요.
0: 네.
1: 이제 그런데 지금은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만나다 보니까
0: 네.
1: 이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인사할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0: 그러시군요.
1: 네. 그분들도 이제 매주 다니다 보니까 그분들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고 어쩌다 이제 잘못해서 그렇게 답답한 곳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분들이 집값을 잘 치르고 사회에 나오면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은 3월부터 11월까지 아로마 테라피하고 케일리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정말 집중을 잘하고 아로마 향을 맡고 이제 마음이 많이 달라지고
0: 네.
1: 자기 감정을 표현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켈리도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쓰는지 모릅니다.
0: 네.
1: 처음에는 잘 쓸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도 잘 쓰고 있어서, 네.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우리들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0: 네.
1: 켈리 선생님께서도 멋지게 잘 써서 11월 19일부터 26일까지 흑석동 소태산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연다고 합니다.
0: 아, 그래요?
1: 네. 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아, 법회와 다양한 활동 통해서 재소자분들이 그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교도님께서는 원불교를 알기 전과 알고 난 뒤 가장 크게 찾아온 변화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1: 원불교를 만나기 전에는 그냥 하루하루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원망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런데 이제 원불교를 만나고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는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게 됐고요. 보훈하면서 살아가려고 지금은 노력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0: 네. 사실 그 이제 우리 일상에서도 내가 받은 것보다는 이제 부족하거나 서운한 것에 마음이 더 갈 때가 있는데요. 그때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같은 상황이라도 바라보는 마음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우리 원불교는 마음 공부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고 있는데요. 교도님께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마음 공부 감상담을 들려주실 수 있나요?
1: 네, 저는 이제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한 2년 동안 병원 생활을 했어요.
0: 네.
1: 그때 마음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0: 네.
1: 그때도 기도밖에 할 수 없었는데 아무튼 병원에만 이제 의지하고 있을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기도를 할 수 있어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감사뿐입니다.
0: 네.
1: 남편도 이제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만덕산 훈련원에서 수행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0: 네. 아, 그 힘든 시간이 교도님께서는 가장 깊은 마음 공부의 시간이셨군요. 힘든 시간을 이겨내시고 지금은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데요. 어쩌면 이 마음 공부라는 게 힘든 일을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힘든 일을 만날 때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겨낼 수 있을지를 배울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원불교를 알게 되고 또 우리 원불교를 통해서 감사와 보은의 삶, 은혜로운 날들을 살아갈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교도님께서는 우리 원불교를 소개하신다면 어떤 종교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1: 제가 처음에 입교했을 때
0: 예.
1: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것이 이론상이고 또 그리고 이제 마음 공부 잘합시다였습니다.
0: 네.
1: 이론상 진리를 믿고 마음 공부를 잘하여서 일상 생활 속에서 바르게 실천하는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마음 공부를 한다면 온 세계가 평화롭고 은혜로운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종교다.
1: 네.
0: 맞습니다. 그러면 교도님이 가장 좋아하시거나 가장 많이 들여다보게 되는 법문은 무엇일까요?
1: 요즘은 매일 아침에 천도 법문을 읽고 있습니다.
0: 네.
1: 이 세상에서 선악관 받은 바 그것이 지내간 세상에 지은 바 그것이요. 이 세상에서 지은 바 그것이 미래 세상에 또다시 받게 될 바 그것이니 이것이 곧 대자연을 천억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지은 것은 내가 받는다는 이치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친구가 췌장암으로 이제 세상을 떠난 뒤 49일 동안 친구를 위해 천도법문을 읽었습니다.
0: 네.
1: 죽음이라는 게 나하고는 멀게만 느껴졌는데 친구가 세상을 떠난 것을 보면서 나도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때부터 이제 천도법문을 읽고 있습니다. 제동사님께서 죽은 뒤에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스스로 자신을 촌도하는 공부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 순간 바르게 잘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그러셨군요. 대부분 죽음에 대해서 막연하게 두려운 마음, 막연하게 두려워하기만 하는데 정작 지금 이 생에서 내가 어떻게 잘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교도님 말씀 들으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자, 앞으로 꼭 이루고 싶은 교도님의 꿈을 들려주실 수 있나요?
1: 제가 늦은 나이에 원광지휘찰대학교에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요.
0: 네.
1: 어쩌다 원불교를 만나서 공부하게 됐는지 참 신기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0: 네.
1: 건강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졸업까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이치대로 잘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0: 와, 정말 멋지십니다, 교도님. 오늘 방송을 떠나서요, 교도님의 감사 생활과 은혜 생활에 좀 마음이 숙연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식으로 무언가를 바라고 또 원하고 해주시는 것만 기다렸던 것 같은데요. 교도님 말씀 들으니까 단순히 무언가를 바랄 게 아니라 은혜를 알고 또 감사함을 알고 보은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우리 원불교 교도의 저력이구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교도님의 인생에 더 많은 행복들이 찾아오길 기원하겠습니다. 교도님,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만남 바람개비, 오늘은 원불교 화곡교당 김기론 교도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창작 성가입니다. 사랑의 기도.

0: 원불교 알림 책.
1: 제19차 정책연구소 혁신 세미나가 오는 8일 오후 1시 중앙총부 법원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초기 교화단과 AI라는 주제로 출가 제가 모두가 함께 참여 가능한 자리인데요. 첫 번째 세션에선 이주연 교무의 단의 역할과 조직적 특성의 원형탐구, 유정도 교무의 초기 교화단 상시일기의 의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두 번째 세션에선 김하연 교무가 인공지능 문명 전환기의 위기 진단과 원불교 AI 윤리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이어서 윤감명 교무가 원불교 AI 교화 대전환 기획 발표를 이어간 후 토론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원불교가 나아갈 길,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할 이번 세미나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몸으로 만나는 고요함. 2026 명상 컨퍼런스 민마인드가 오는 10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소태산 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주제는 몸으로 하는 명상 소매틱인데요. 메인 세션으로 알렉산더 테크닉 김재원 교사의 지혜로운 내 몸 사용법, 타이치 마스터 박정호 사부의 영혼을 깨우는 태극권, 명상가 유지연 선생의 몸과 마음을 여는 요가 명상, 테라피 테이블 박경혜 대표가 진행하는 체험형 싱잉볼 수업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행사 기간 동안 수시로 운영되는 체험 세션엔 아로마 테라피와 드로잉 명상, 만다라 그리기, 이완 몰입 명상, 테라피 테이블이 이어집니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자세한 안내와 참가 신청 링크 원불교 홈페이지 속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은 샤크라 난 너에게 보내드릴게요.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2: 1년 중 가장 풍요로운 10월 상달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평화 이사장 김성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가르침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고, 공자께서도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마

0: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소중하듯 상대방도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황금률은 평등 사상의 기초가 되죠. 우리는 생활 속에서 남을 평등하게 대우하지 못하면서도 최소한 나는 평등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지금 인류는 전쟁, 기후변화, AI 등 사회가 만든 구조적 불평등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평등 세상 구현을 위해 사유, 즉 자력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를 가르치셨으며 우리 모두가 부처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독경에 세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과거 성현들의 책으로 지어놓은 경전들을 읽어 거기에서 지견을 밝히는 것이요. 둘은 모든 사람의 선악을 보아 거기에서 스승과 거울을 얻는 것이요. 셋은 모든 사물을 적응할 때에 그 사사물물 가운데에서 진리의 교훈을 발견하는 것이라. 통달한 사람은 이 세 가지 독경을 아울러 함으로 보보일체 대성경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36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기분 좋은 12시. 타고난 재능을 살릴까? 아니면 그동안 쌓은 경험을 믿어볼까? 우리는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 늘 이 둘을 저울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고민하곤 하죠. 그런데 참 신기하죠. 때로는 꾸준한 경험이 번뜩이는 재능을 훌쩍 앞서기도 하고 또 때로는 타고난 감각 하나가 모든 걸 압도하기도 하니까요. 결국 정답은 없더라고요. 그러니 너무 오래 재고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당장 마음이 끌리는 것, 내가 지금 제일 잘할 수 있는 것부터 가볍게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재능이어도 좋고 경험이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하는 시간, 기분 좋은 12시 첫 곡입니다. 박진주의 질풍가도.

0: 밤은 어둡고 멈춰 있다?
1: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주거부터 일자리, 금융지원까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고 헷갈리기만 하셨나요? 이제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책을 한 곳에, 청년정책통합플랫폼 온통청년이 있습니다. 고립에서 연결로 청년의 내일을 잇는 든든한 출발점. 지금 포털에 온통청년을 검색해보세요.
3: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4: 반갑습니다. 10월 7일 수요일 기분 좋은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모든 것에 오케이. 이토록 홀가분한 소리가 또 없죠. 타고난 재능도, 하나만 파는 노력도, 뭐든 통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야말로 나의 가장 든든한 힘이 되어주지 않을까요?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할 수 있다라는 무한 긍정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체크 부탁드려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카카오톡 창도 활짝 열려 있어요.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친구 검색 후에 검색창에 원음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FN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도겸의 Go and Flying의 Stand By Me.

도겸의 Go and Flying의 Stand By Me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3821 쓰시는 분이 일주일 전부터 수영 초급반에 들어가서 수영 배우고 있어요. 물 공포증이 있어서 몇 번을 망설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막상 발차기를 몇 번 해보니까 생각보다 별거 아니더라고요. 역시 일단 부딪혀 봐야 하는 거, 봐야 아는 건가 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크으, 멋진 분이에요. 안 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자 라고 마음을 굳게 먹고 이렇게 하셨는데 또 부딪혀보니까 또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얘기해주신, 예, 우리의 인생이 좀 이런 것 같아요. 그쵸? 막상 인간이 하는 거에 있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우린 잘 할 수 있다고요? 신복수님께서 희원씨 안녕요. 오늘 반갑습니다. 가족분들 기분 좋은 12시와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봅시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함께해 주심에 복수님 정말 감사해요. 뒷번호 2195 쓰시는 분은 누리호 5호가 12시 25분에 발사된다고 하는데 제가 다 떨려요. 무리호가 무사히 우주를 향해 목적지까지 잘 날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뉴스에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데 아, 잘 갔으면 좋겠어요. 그쵸? 뒷번호 3128 쓰시는 분은 점심 먹고 벤치에 앉았는데 정확히 반쪽만 따뜻하네요. 햇볕 든 쪽은 봄 같고 그늘진 어깨는 늦가락 바람이 스칩니다. 몸을 요리조리 돌려가며 햇살 쬐는 제 모습이 꼭 해바라기 같아 피식 웃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러면 한쪽은 굉장히 따숩고 한쪽은 겨울이고, 예, 아, 감기 걸리시겠는데요? 조심하세요. 네, 좋습니다. 노래 두 곡 더 이어드릴게요. 서영은의 사랑하는 날에 로지피피의 Sunny Day in Sunny Heart

서영은의 사랑하는 날에 로지 PP의 Sunny Day in Sunny Heart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3483 쓰시는 분이 여름엔 발밑에 딱 붙어있던 정오의 그림자가 10월이 되니 슬그머니 제 키만큼 길어졌네요. 계절이 깊어지는 걸 땅에 비친 내 그림자를 보고 먼저 눈치를 챕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굉장히 그 시적인데요.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진짜 이 그림자가 그렇게 또 달라지네요. 그쵸? 예, 하나 또 배웠네요. 뒷번호 7705 쓰시는 분이 올해로 15년 차 배송기사입니다. 아직도 가끔 낯선 골목길 들어설 땐 긴장이 돼요. 오늘 오프닝 들으면서도 속으로 크게 공감했습니다. 경험이 아무리 쌓여도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구나 싶더라고요. 베테랑에 자부심 딱 장착하고 오늘도 안전운전 달려보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그러게요. 저도 이 얘기를 하니 제가 운전 초보일 때 그 양쪽에 양쪽의 폭을 당연히 내 차가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아니란 생각으로 얘 가다가 옆을 아주 그냥 과감하게 박았더랬죠. 자르륵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무서워서 내리지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밖에서 어머어머어머 아가씨 거길 들어가면 어떡해요 라는 예 소리가 아직까지 귀에 맴맴이에요. 예, 그런 생각이 나네요. 새로운 시작, 굉장히 무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뒷번호 6059 쓰시는 분은 신호등을 기다리는데 노랗게 물든 은행잎 하나가 보닛 위에 뚝 떨어졌어요. 와이퍼를 켤까 하다가 오늘 목적지까지 동승자 삼아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낭만 있는데요. 1부 끝곡으로 박효신의 해피투게더 띄워드리고 전 2부로 돌아올게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2: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지도자가 무념의 큰 덕으로 대중을 두루 포섭하는 것이 비하건대 한 몸 가운데 심장이 가슴속 깊이 들어 있어 전신을 총섭함과 같다 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60장 법문입니다.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 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유성훈의 Be Okay.

0: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여유 없이 돌아가는 세상에 짜투리 같은 쉼을 주는 곳 기분 좋은 12시 청취하실 수 있는 전국의 주파수 좀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메가헤르츠입니다. 아, 뒷번호 7593 쓰시는 분이 수요일 12시는 일주일 중에 제일 애매한 시간 같아요. 월화에 쏟아붓는 에너지는 바닥이 났고 주말은 아직 멀었고 그래도 절반이나 버텼다라는 마음으로 남은 오후 버텨봐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그래도 이번 주는 조금 다르지 않으세요? 월요일 날이 대체 공휴일이어서 쉬었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9일이 또 쉬는 날이기 때문에 공휴일이어서 아마 오늘만 지나면 내일이 마치 금요일 같은 느낌이 드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전호성님은 희원님 회사에서 점심 먹고 잠깐 쉬면서 기분 좋은 12시 잘 청취하고 있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좋습니다. 뒷번호 2118 쓰시는 분은 장롱 깊은 곳에서 니트를 꺼내 입고 나왔네요. 팔뚝에 닿는 도톰한 감촉이 참 든든하네요.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손에 쥐면 손가락 끝이 살짝 시린 계절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도 예, 봄 가을에 입는 예, 니트를 입었는데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뒷번호 1340 쓰시는 분은 여름엔 매미 소리 때문에 음악도 잘 안 들렸는데 지금은 저 멀리 자전거 바퀴 구르는 소리, 낙엽 쓸리는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가을은 길을 튀어주는 계절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좋습니다. 이 가을에 또 들리는 그 곤충들의 소리는 참 반가워요. 그렇죠? 예, 눈앞에 있을 때는 좀 안 반갑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는 참으로 반갑습니다. 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정창룡의 네가 좋아했던 가을, 이창섭의 사계, 그리고 너.

정창룡의 네가 좋아했던 가을, 이창섭의 사계, 그리고 너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뒷번호 2349 쓰시는 분이 어제 원룸 현관 앞에 엄마가 보내주신 커다란 사과 상자를 열어보니 신문지에 꽁꽁 싸맨 고구마, 볶음 멸치, 열무김치가 테트리스처럼 꽉 차 있었어요. 타지 생활 5년차, 가을은 엄마의 택배 상자로 제일 먼저 저에게 찾아왔네요. 라고 생각,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 저는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봐요. 사과 상자와 신문지로 뭐가 쌓여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영화 같은 한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뒷번호 1293 쓰시는 분이 어제 독감 주사 맞았습니다. 팔이 뻐근해서 아프긴 했지만 올 겨울 든든한 갑옷 한 벌 차려입은 기분이라 홀가분합니다. 이제 올해 건강검진만 남았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러게요. 저도 작년 이맘때쯤에 이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올해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받아야죠. 저도. 예, 독감도 맞아야 되고 건강검진도 저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9104 쓰시는 분은 가을바람이 꽤 쌀쌀해져 오늘 점심은 팀원들이랑 뜨끈한 칼국수를 먹고 왔네요. 겉절이 올려서 후루룩 먹고 나니 몸이 노곤노곤해지면서 잠이 솔솔 쏟아져요. 희원님, 오후 근무 버틸 수 있게 저런 번쩍 깨는 신나는 노래 띄워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좋습니다. 그렇다면 노래 두 곡은요. 효정의 나의 작은 청춘에게, 잠골버스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잘됐다라는 얘기가 있고, 성공했다라는 게 아직 떠있진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지금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그쵸? 아, 2부 끝곡으로 한올의 모두 행복해져라 띄워드리고, 전 3부로 돌아올게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산불을 예방합시다. 봄철 건조기,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바로 산불입니다. 산불은 대부분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나므로 산행을 할 때에는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라이터나 버너 등 인화물질 반입을 금지하시고 산 속에서는 흡연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달리는 열차나 자동차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는 것도 안 됩니다. 또 농촌의 경우 산림에 인접한 논 밭두렁 태우기, 농산 폐기물 소각 등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소방서, 경찰서, 산림 관계기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산인 산림, 우리의 작은 관심으로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WBS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0: 한 제자 여쭙기를 전도자를 어찌 49일로 정하였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죽으면 대개 약 49일 동안 중음에 어렸다가 각기 어변 따라 몸을 받게 되므로 다시 한번 청정 일념을 더하게 하기 위하여 과거 부처님 말씀에 인연 49일을 정해 천도 발언을 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미용을 마친 즉시로 착심을 따라 몸을 받게 드는 영혼도 허다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34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유린교당 초대교도회장을 역임한 죽산 이윤중 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는 법문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기분 좋은 12시.
1: 자, 원현이, 휴원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입니다. 도영의 안녕 우주.

0: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1: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산업의 중심, 새만금.
3: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산업도시로 만들어서 국토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2: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거점
4: 새만금.
5: 문득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처럼 막막하고 지칠 때가 있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모든 걸 멈추고 싶어질 때요.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그 흔들림을 꼭 잡아줄 손길이 있습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다면 24시간 언제든 상담전화 109로 마음을 털어놓아 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삶, 우리가 함께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6: 요리쿡 조리쿡 요리조리 쿡쿡쿡. 수요일은 내가 요리사, 수요일 언니가 야심차게 준비한 요리쿡 조리쿡 요리조리 쿡쿡쿡 시간이요. 오늘은 혹시 아직도 냉동고에 자리 잡고 있을 연휴에 남은 전으로 찌개를 만들어 보려고 해. 일명 모든 전찌개. 지금부터 속도 맛도 시원해지는 레시피를 시작해보자고. 만약에 전이 없다면 요즘 전도 냉동 밀키트로 잘 나오니까 이걸 이용하면서 추천을 해볼게. 자, 모듬전 600g을 준비해주고 찌개다 보니까 양념장부터 한번 만들어볼까? 진간장 4숟가락, 고춧가루 2숟가락, 맛술 2숟가락, 다진 마늘 1숟가락, 굴소스 1숟가락, 설탕 2분의 1숟가락 골고루 섞어서 준비해주고, 양파는 2분의 1개와 대파 한 대도 썰어서 준비해줘. 냄비 바닥에 자른 양파를 넓게 펼쳐서 갈고 그 위에 모듬전을 차곡차곡차곡 올려주면 돼. 그 위에 아까 만들어뒀던 양념을 절반 정도 올려놓고 물 400ml 가장자리에 부어줘. 그런 후 센 불에다가 팔팔팔팔 끓이다가 중불로 낮춰서 5분 정도 더 익혀주면 되지. 이때 중요한 거는 재료를 뒤적이질 않는 건데 전이 부드러워지면 쉽게 흐트러지니까 참고하도록. 마무리로 대파를 올려두고 마지막 남은 양념으로 간을 맞추면 섞어치게 모듬전찌개 완성이요. 마지막 상에 올릴 때 참기름 한 숟가락까지 휙 둘러주면 이게 내 냉동고에 있던 음식일까 싶을 정도로 맛있는 모듬전찌개를 맛볼 수 있다기요.

노래 한 곡, 헤르스 아날로그의 김치찌개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요리 쿡, 저리 쿡, 요리저리 쿡쿡쿡 함께하고 계시고요. 모듬전찌개를 얘기 드렸는데, 사람들이 말하길, 모듬전찌개의 매력은 고기와 채소, 거기에 생선까지 다양한 맛이 국물에 어우러지면서 묘한 맛이 나온다. 라는 게 아주 매력인데, 특히 깻잎전도 추천하는 이유가, 깻잎 향이 찌개의 일품이라고 하네요. 전이 들어가서 그런지 간을 따로 하지 않아도 맛이 좋다라고 하는데 어우러지는 맛? 자연스레 흰밥을 찾게 되는 모듬전찌개로 실속 챙기는 한 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직까지 우리 집 냉장고에도 추석에 음식이 있으시다면 한번 도전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노래 두 곡 더 띄워드릴게요. 유다민 밴드의 좋지 아니한가, 박혜원의 오늘도 응원할게.

유다빈 밴드의 조찬희 양과 박혜원의 오늘도 응원할게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뒷번호 0057 쓰시는 분이 언니 우리 집 냉동실 CCTV 달아놓으셨나요? 명절 지나고 비닐팩에 꽁꽁 얼려둔 동태전이랑 꼬치전 보면서 아휴 저걸 언제 다 먹냐 이렇게 한숨 쉬고 있었는데 오늘 저녁 메뉴 고민 끝입니다. 양념장을 후딱 만들어 찌개로 한생시켜볼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주 좋습니다. 오늘 냉동고 털 수 있겠는데요? 좋아요. 뒷번호 7958 쓰시는 분은 깻잎전을 꼭 넣으라는 말 격하게 공감합니다. 전찌개 끓일 때 깻잎전 하나 들어가면 국물에서 은은하게 향이 퍼져 진짜 감칠맛이 폭발하거든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만약에 뭐 전이 있고 깻잎전이 없다면 깻잎을 사서 넣는 것도 그러면 괜찮겠네요. 그쵸? 뒷번호 1129 쓰시는 분은 마지막에 참기름 한 바퀴 돌려주는 킥! 잊지 않을게요. 칼칼한 양념에 참기름 고소한 향까지 더해지면 흰쌀밥 두 공기는 그냥 순삭일 듯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아, 저걸 언제 먹나 싶어갖고 고민거리에 휩싸일 때쯤 착 넣고 참기름을 돌려주면 극강의 맛있음. 아주 좋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버벌진트의 긍정의 힘. Another one. It's that feel good music. Young One and VJ.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이로움을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고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법문입니다.

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쪽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졸업아 물러꺼라. 잠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곳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곳은 어디? 바로 여기 이곳 기분 좋은 12시 졸음아 물러꺼라. 다 같이 소리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습니다. 저 믿고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졸음 퇴치송. 오늘은 말이죠, 이효리의 시리시리 뱅뱅, 달샤베사의 미스터 뱅뱅, 21의 Go Away 띄워드립니다.

이효리의 치리치리뱅뱅, 달샤벳의 미스터뱅뱅, 투애니원의 고어웨이까지 세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오리쌀 징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찬 징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 금박 세트,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 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해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 맞기만 박스,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밴 유산균 한 박스 드립니다. 문자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3680 쓰시는 분이 여름 내 사무실 앞에 있던 녀석이 가지가 말라 죽어 사무실 밖으로 내놓았더라고요.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다 공을 들였더니 다시 살아났어요. 예쁘게 꽃도 피운 이 녀석 해피트리. 이제 새 식구가 되었네요. 잘 지내보자. 오늘도 출석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니 진짜 이 피 파릇파릇 정말 예쁘네요. 아 좋습니다. 홍경아님께서는 자 문자가 홍경아님 네 버스 운행 중 부안에서 승객들을 모시고 정읍까지 가는 길에 잠시 신호 대기 중에 출석 인사드려요. 안전운전하라고 응원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 힘이 날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유 그럼요. 경화님 안전운전하세요. 아시겠죠? 아, 뒷번호 3451 쓰시는 분은 사무실에 장기침 소리가 간간히 들려오길래 오늘은 텀블러에 생강차를 듬뿍 타왔습니다. 일교차가 10도씩 벌어지는 환절기에 내 몸 내가 챙겨야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내 몸이 아프면 내가 고생하니까 내 몸은 내가 챙겨줘야죠. 그쵸? 청취자분들도 따뜻한 차 많이 마시고 물도 많이 챙겨 드세요. 목이 건조해지면 감기 걸리기 쉽잖아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러게 우리 청취자분들도 감기 조심하세요. 좋습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잭스키스의 아프지 마요, 디오의 괜찮아도 괜찮아.

잭스키스의 아프지 마요, 디오의 괜찮아도 괜찮아 까지 두 곡 띄어 들었습니다. 뒷번호 2718 쓰시는 분이 요즘 마트에 가면 새빨간 홍옥이 딱 이때만 잠깐 나오잖아요. 한입 베어 무는 순간 눈이 번쩍 뜨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더블유비에스 원음 방송 캠페인 강풍에 대비합시다. 강풍 때에는 공사장 근처는 위험합니다. 가까이 가지 맙시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맙시다. 운전 중의 경우 감속 운행합시다. 천둥, 번개가 칠 경우에는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송전 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 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고층 아파트 등 대형 고층 건물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유리창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창문에 붙이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맙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맙시다. 대피할 때는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둡시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영식이 이 육신을 떠날 때에 처음에는 그 착심을 쫓아가게 되고 후에는 그 업을 따라 받게 되어 한없는 세상에 길이 윤회하나니 윤회를 자유하는 방법은 오직 착심을 여의고

이 법문은 6.25 전쟁의 아픈 역사 속에서 매몰로 인해 안타깝게 희생되신 민간인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김은호 교도가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소녀의 가요 세상. 반갑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식당에 가면은 혼자 식사하는 풍경을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 둘이 정수랍니다.

0: 밤은 어둡고 멈춰 있다?
1: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3: 당신도. 근데 매일 혼자 있다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
2: 맞아. 혼자였을 때는 몰랐는데 둘이서 함께하니 매일이 더 즐겁네.
3: 그럼 우리 이번 주말엔 영화 보러 가자.
2: 함께 바라보는 내일, 우리가 만드는 가장 따뜻한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내일의 행복을 그려보세요.
4: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5: 요즘 점심시간 식당가에 가보면 말이죠, 혼밥 전용 식당도 많아져서 혼자 테이블에 앉아서 이어폰을 끼고 오롯이 자신만의 식사 시간을 즐기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예전에는 다 같이 몰려가서 오늘 메뉴 짜장면으로 통일 외치거나 찌개 하나에 여럿이 숟가락을 떠먹는 게 친근함의 표현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온기를 나누면서 북적북적 먹는 밥상도 정겼고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내 입맛대로 즐기는 한 끼도 참 소중합니다. 오늘 점심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식사하셨습니까? 혼자든 여럿이든 나를 채우는 그 시간이 마음 편안한 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박정식입니다. 멋진 인생.

0: 안녕 들어십니까? 나 권식이 이장이요. 다들 오늘 하루도 별일 없이 평안하게들 보내시는 거 모르겠어요. 참말로 오늘 내가 살다 보니까 말입니다. 별 희한한 거를 다 들었지 뭡니까? 얼마 전에 참말로 거시기 그 항복 팔자산 도로 항복판에 그 뭐냐 그 타조 한 마리가 나타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미오미 정말로 이 운전자들은 놀라가지고 조심조심스럽게 서행을 하는데 이 타조는 말이죠 차들 사이를 요리조리 미집고 신나게 누비드더란 거리지. 경찰이랑 소방관들 지나가던 시민들까지 압수해가지고 참말로 거시기하게 했는데 참말로 거시기 했어. 근데 바쁜 출근길에 차도 막히고 황당할 법도 한디 다들 빵빵 내기는커녕 아이고 전혀 다치면 안 되는디 하고 조마조마하게 참말로 거시기하더란 말이오. 어쨌든 말이오 답답한 도로 위에서도 동물을 먼저 챙기는 마음씨들 덕분에 사고 없이 임무 사이 끝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다칠까봐 기다려준 우리 이웃들의 마음이 참말로 거시기역에 따뜻하고 살만한다 이 말이오.
1: 남이의 내 남자 이태호 사는 동안

0: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 짧게 짧게 가요 맛보기.
0: 자, 가요를 맛보면서 달려가 볼까요? 한유채, 꽃땡기, 사랑, 파란수국님 늘 라디오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리고 늘 라디오와 함께 합니다. 황용웅, 당신 편 주신 분들, 오늘 황용웅 씨 팬들이 다 라디오와 함께 해요라고 똑같은 글씨를 보내주시네요.

한유재 내려의 꽃댕기 사랑이었습니다. 덕산도 한양님 힐링의 방송 좋은 하루 되세요 하셨고요. 부산 버청이님이 부산은 오늘도 화창한 가을 날씨라고요. 경남 거창 이여순 씨가요. 오늘은 산에 그 잘난 송이 버섯을 따러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아유, 어렵죠. 사랑인 거야 김지민?

사랑인 거야. 김지민의 노래였습니다. 자, 창원의 변재인 씨, 나른한 오후 시간에 경쾌하고 신바람 나는 노래가 최고죠. 이 노래 들으면서 기분을 업 시켜보고 싶어요. 언제 들어 기분 좋아지는 노래. 피터펀 컴온 디스코. 자, 부산의 신복순 씨가 오늘도 반가워요. 가요사랑 들으면서 웃는 오후 만들어 가보자고요. 그래요. 채시라 야우.

세시라 야후였습니다. 참치매니아 태경식 씨가요. 즐거고 신바람 나는 오후 2시 좋은 예가요 세상과 함께 하신다고요. 자, 고운 색동으로 물들어가는 산과들의 사그락사그락 바람소리도 정겨운 가을날 제 마음을 무지개 빛으로 물들이는 최고의 DJ님 좋은 말씀과 신나고 즐거운 음악이는 최고의 방송 좋은 예가상 덕분에 마음의 예쁜 무지개빛 행복으로 살며시 스며듭니다. 제작진 여러분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어요. 건강 유의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고맙죠. 김희성 씨 행복한 방송 최고의 방송을 또 함께합니다. 즐거운 오후 되세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바다가 품은 무한한 가능성은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2: 눈이 제 눈을 보지 못하고 거울이 제 자체를 비추지 못하듯이 중생은 아상에 가려 제 허물을 보지 못하고 남의 시비만 보나 공부인은 자타를 초월하여 자기를 살피므로 자타의 시비를 바르게 아나니라. 원불교 청산종사법어 법훈편 21장 법.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인구전략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분명히 아는 단어인데 말이죠. 입안에서만 맴돌고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요즘에 성 때문에 헷갈리기도 하고 말이죠. 아, 그 단어 아는데. 하면서 답답해하고 납니다. 재미있는 건 기억하려고 했을 때는 안 떠오르다가 까맣게 잊고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아 맞다 하고 단어가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게 과학적으로 말이죠. 우리 머릿속에 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단어를 계속 찾고 있었던 거라고 합니다. 생각보다는 굉장히 부지런한 보이지도 않는 검색 시스템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셈이죠. 오늘 남은 오후 머릿속에서 잘 안 풀리는 고민이나 안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은 너무 애쓰지 마시고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우리가 잠깐 쉬는 동안에도 여러분 머릿속 시스템이 알아서 답을 다 찾아 놓을 테니까 말이죠. 전해드리는 노래 나무꾼 그리고 홍진영의 산다는 것부터 전해드립니다.

가사로 만든 이야기 김지연의 찬바람이 불면. 떠나는 사람에게도 걱정은 남는다. 내가 없는 자리에 혼자 남을 사람은 괜찮을까? 문득 내 생각이 나서 힘들지는 않을까? 함께 걷던 길을 지나며 한참을 서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어떤 이별에는 원망보다 부탁이 남는다. 나를 기다리지 말라고,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고, 이제는 편안하게 살아가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한다고 마음까지 쉽게 돌아서는 것은 아니다. 한때는 눈빛 하나만으로도 설레었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 하루가 따뜻했던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계절 탓이라도 하고 싶어진다. 무엇이 두 사람을 변하게 했을까? 너무 익숙해져서였을까? 서로에게 건네야 할 말을 미뤄서였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거기까지였던 것일까? 이별 앞에서는 지나간 일을 되짚어도 분명한 답을 찾기 어렵다. 다만 알게 되는 것이 하나 있다. 사랑이 끝났다고 해서 함께했던 시간까지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좋았던 날에는 분명 서로를 사랑했고 그 마음 덕분에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다. 그것이면은 지나게 간 사랑에 대한 대답으로 충분할 때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붙잡는 것보다 놓아주는 마음이 더 깊은 사랑일 수도 있다. 내가 그리워도 돌아오지 말고, 외로운 날에도 나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이제는 당신의 시간을 살아가라는 마음. 찬바람이 불면 한 번쯤 서로를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그리움이 반드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어떤 사랑은 다시 만나는 것으로 완성되고, 어떤 사랑은 서로의 기억 속에 좋은 사람으로 남겨두는 것으로 끝난다. 그리고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라면은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은 하나일지 모른다. 나 없어도 잘 지내기를. 나를 잊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나보다 당신의 행복을 더 많이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찬바람이 불면 생각나는 분들이 있으시나요? 마음이 허전해지고 좀 비어있는 듯한 곳을 채울 수 있는 사랑 말이죠. 진동면에 생각이 난다 신청하신 분 전해드리겠습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마음을 나눕시다. 물질을 나누면 반이 되지만 마음을 나누면 배가 됩니다. 마음에 품은 작은 불씨 하나가 둘이 되고 셋이 되면 세상은 따뜻하게 빛납니다. 이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주는 것,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죠. 마음을 나누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굳은 얼굴을 활짝 펴고 상대방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우리네 사는 세상을 아름답고 넉넉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일, 지금 실천해보세요.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생사는 비하건대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과도 같고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는 것과도 같고 잠이 들었다 깼다 하는 것과도 같나니 그 조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치는 같은 바로서 생사가 원래 둘이 아니요 생멸이 원래 없는지라 깨친 사람은 이를 변화로 알고 깨치지 못한 사람은 이를 생사라 하나니라. 대정경 천도품 8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청학교당 성타원 김지선 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고 한평생 가족을 위해 애써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가족 안

0: 이창현, 안철용, 송혜선님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1: 맑은 소리 밝은 세상 훈훈한 이야기
2: WBS
1: 원음 방송
3: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1: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시간이 추가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
3: 어르신, 화면이 복잡하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4: 아이, 고마워. 이게 자꾸 헷갈리더라고.
3: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는걸요.
4: 젊은 친구가 이해해주니 참 고맙네.
3: 여기서요, 이걸 누른 다음에요. 누군가에게는 높은 벽이 되는 디지털 세상. 큰 글씨와 음성 안내, 그리고 따뜻한 배려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5: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6: 02731-7231.
7: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8: 라디오로 흘러나온
5: 히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8: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9: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번입니다.
10: 자, 수요일에 함께 합니다. 네. 좋은 해가의 세상, 뜨는 해, 이수진의 노래로 시작을 했고요. 수요일 오후에 나른함을 싹 날려버릴 시간, 청취자분들의 절대 음감을 테스트하는 코너, 이름하여 세 곡을 섞어라, 가요 비빔밥, 문을 활짝 엽니다. 오늘도 세 곡을 잘 비볐습니다. 예. 지금부터 나가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 안에 숨어있는 노래 세 곡의 제목을 모두 적어서 문자 샵 8970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문장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일단 아주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갑시다. 네, 요것만 들어도 알 수 있어요. 오늘 세 곡의 그 공통점은 뭐냐? 예전에 우리가 흔히 알았던 번안곡이라고 하세요. 팝을 가사만 바꿔서 번안해서 부르는 곡, 번안곡이라고 하죠. 한때 유행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팝의 좋은 노래들을 국내 가수들이 멋지게 불러주셨는데. 답이 오나요? 이 정도의 힌트로 바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보내주신 분 볼까요? 아직은 보내주셨는데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네, 이수진 가수의 뜨는 애 응원합니다. 노래처럼 최고의 트롯 주인공 이수진 가수님, 아름다운 꽃길만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하셨고, 야우 신난다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김포에서 장용민 씨 배달 중이시라고요. 그리고 이근종 씨가 운동장에서 운동하면서 조은영의 가상 들으면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세요. 안전하사나 당신 생각 내장산 듣고 싶다고 주셨고요. 가을이 성큼 다가와서 새벽 공기와 저녁바람이 어제와 또 다른 요즘입니다. 한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주셨고요. 현동준 씨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한세일 노래 모정의 세월 주셨고요. 유리 씨가 잠깐 졸았는데 장리탈 곡에 잠이 확 달아났어요. 감사합니다. 네, 벅스의 노래였죠. 네. 왼쪽 어깨에는 코로나 주사 맞고 오른쪽은 독감 예방 접종했더니 왜 이리 어깨가 아픈가요? 익산에서는 천만송이 국가축제한답니다. 그 개그맨 중에 여성 가수가 이 국화꽃 노래를 불렀었는데 네. 보하 씨가 예. 평강공주님께서 멋진 계절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미자 대형군 나오네 동강 신청합니다. 대구에서 주셨고요. 네. 일단 정답이 안 들어왔어요. 아직까지 제가 너무 힌트를 야박하게 드렸나 봅니다.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입니다.

이건 다 나왔네, 답이. 네. 이거 이제 팝적 그 느낌이 다 있는 노래들이잖아요. 네. 개사한 거니까. 예. 예전에 뭐 티켓 얘기하면서 막 불렀던 노래 있잖아요. 네, 티켓. 티켓 아마 알지 뭐, 금방. 네. 그리고, 기독교 단체로서 남성,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네, 금방 할 수 있는 노래. 정답 보내주세요. 오네 티켓! 그래서 결론은 부탁해요. 아, 노래는 그래서 결론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탁한다는 얘기죠. 그래 결론이 뭐예요? 저는 그러는 줄 알았어요. 용건선 씨가 엄부는 바쁘지만 그래도 매일 항상 듣고 있습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이동 중에 진성의 내 여인 남진의 각 씨와 신랑 신청합니다. 매일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혜성사랑님 구찌파랑님께서 네, 예전에 제가 얘기했었을 텐데, 네, 소속사 이 얘기, 예, 새음반, 예. 자, 너무너무 기쁩니다. 많이 기뻐해 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요, 김정철 씨, 김나희의 나이대 사랑, 친구들이랑 함께 듣고 싶어요. 하셨고요. 에, 좋은, 참 좋은 계절에 잘 듣고 있다고 주셨습니다. 부산 화창한 오후 출석하셨고요. 스마일링께서 요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어느새 가을이 상큼 다가온 느낌입니다. 에, 오늘은 따뜻한 차 한잔 마시면서 함께 여유로움을 보내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지영 씨도 출석 도장 찍어주셨습니다. 언제나 푸근한 목소리로 행복을 전해주는 DJ님들 고마워요 하셨습니다. 혜성사랑님 엠마님께서도 하루라도 좋은 행의 가요세상과 함께 못하면은 왠지 아쉽고 밀린 숙제를 안 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또 달려봅니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양의 5833님께서 바람이 살랑살랑 햇살은 따뜻하고 전형적인 가을 날씨 너무 좋다고 감탄사가 나옵니다. 이쁜 계절에 가을을 잘 즐겨야겠습니다 하셨고요. 김혜성 씨 최고의 방송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자,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이 아직은 정답을 보내지 못하고 계시네요. 네, 부산의 한복수선 대여를 하고 계시는 분 요즘 어떻습니까? 좀 잘 되시나요? 이현아 씨, 네, 네 박자, 아니에요. 네. 자, 한 곡은 뭐 맞춰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두세 곡은 아직 못 맞추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 달려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잘 들으시고 한 곡에 집중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갑니다.

네. 힌트 엄청 좋았어요. 네. 아까 들렸던 노래하고 요번에 노래 합치면은 정답이 나옵니다. 네. 자, 볼까요? 미애 씨가 누구예요? 미애 씨가? 미애 씨. 네. 박미애 씨. 네. 이재영 씨. 박일준 씨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팝송 예, 이 정도. 야오 신난다 하셨습니다. 네. 자, 그 팝송 가운데서 개사를 하고 번안한 번안곡들입니다. 아니 이지영 씨 왜 그러세요? 네. 예, 한 곡을 아까 네, 그 예, 외로울 땐 나를 보러 오세요. 울적할 땐 나를 보러 오세요. 이건 여성 가수가 부르는 거예요. 이게 외로울 땐 나를 보러 오세요가 예, 제목이 아니고 네. 아우 답답해. 그리고 두 곡은 주셨는데, 네. 자, 그, 박미 씨의 이름을 많이 보내주셨네요. 예. 그리고 박일준 씨 목소리도 많이 주셨고요. 네. 조영남 씨 이름을 또 적으신 분도 계시고, 네. 야. 아니, 답답한 게, 두 곡씩은 다 맞춰요. 근데 이분들이 합치면 다 맞는데, 왜 두 곡씩만 맞추고 한 곡만 틀리냐고요, 네? 아우, 답답하네, 네. 아니, 다시, 제가 제일 마지막 것만 긴 것 잘 들어보세요. 긴 거 들어보면 나와요. 자, 다시 가겠습니다.

0: 영매여기까지네영매
1: 네 이남성분이영화배우하고도관계되어있습니다예자정답지금바로기다리겠습니다아니왜박일준씨의이름이자꾸나오죠박일준씨의목소리는나왔나요네딜라일라라고하신분도많이주셨고날보러와요도주셨고오나의사랑지나이렇게하는거잖아요마웨이후랭크시나트라송대관의쿵쿵따레쿵쿵따그건번안곡이아니잖아요이현아씨자지금이제이분이지영씨이야신복순씨아신복순씨가먼저맞췄다신복순씨그다음에이지영씨가두번째로주셨는데이게다뭐이게갖다드리는거죠네그리고아이분도그스마일님네딜라일라날보러와요 YMC 일단노래전해드립니다

0: 원래 빌리지 비플의 노래였습니다. YMCA였어요. One Way Ticket. 유럽 션에 의해서도 많이 이제 사랑을 받게 됐던 리메이크돼서 히트했던 노래이고요. 딜라일라. 네. 뭐 이게 세 곡은 팝 쪽으로도 히트했던 노래들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1: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2: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불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 발전 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불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 발전 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용맹 있는 사람이 강적 만나기 쉽고 재주 있는 사람이 일 그르치기 쉽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8장 법문입니다.

0: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 산업의 중심 새만금.
1: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산업도시로 만들어서 국토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0: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거점
2: 새만금.
3: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4: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5: 자, 노래가 이제 첫 번째로 나갔던 노래가 조영남의 딜라일라였습니다. 박미의 날 보러 와야 두 번째 곡. 세 번째가 조경수의 YMCA였습니다. 에, 그런데 끝까지 뭐 조영남의 마이웨이를 네, 얘기하시는 언네티켓 네. 이지영 씨가 덕분에 소식도 잘 듣고 노래도 듣고 그렇다고요. 김경숙 씨 아니 조영남이 왜 불 꺼진 차 조영남 씨의 노래들이 거의 다 틀렸어요. 네. 아쉬워요. 네. 간만에 참여했는데 매번 어려워요 라고 하셨는데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조금씩 뭐 박일준 씨의 오지나를 많이 적으셨습니다. 그냥 찍은 거죠. 네. 스마일님 그리고 이지영 씨 그리고 신복순 씨 네, 정답을 자주 주시는 분들이신데 저희가 빵을 보내드리겠는데 신복순 씨 다른 분에게 선물할 새로운 방송을 들을 분에게 선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소를 그분의 주소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글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세 분 보내고자 하시는 분들 네, 연락처 보내주십시오. 자, 저희는 이제 선물도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느낌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한 번도 안 받아보신 분, 뭐 제 빵을 안 받아보신 분들은 그냥 보내드리고요. 받아보신 분들은 다른 분들에게 또 이렇게 상품을 선물로 주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닐까 생각됩니다. 현자의 꽃은 피는데 신청하신 분 김은혜 보낼 수밖에 두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을날의 추억을 만들고 싶다고. 네, 그래서 참여하셨다고. 어서 들어오세요. 네. 그리고 네. 신복순 씨가 언니들에게 받지 않는 분들 찾기도 힘들겠습니다만, 네. 선물 처음으로 방송에 참여하는 분, 네. 언니분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주셨네요.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듣고 싶은 노래, 한세일의 모종의 세월을 듣고 싶다고 기다리고 계셨던 분, 네. 전해드리고요. 먼저 김나희의 나이트 사랑도 예, 신청을 하셨던 분 계셨죠. 김나희의 나이트 사랑부터 전해드릴까요?

아, 엠마님도 들으셨고요. 영맨. 그동안에 선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하셨어요. 네. 최윤정 씨에게 이지영 씨가 선물 주시겠다고. 그래요. 넉넉한 마음으로 선물도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따뜻한 프로그램 조정이가의 세상입니다. 네. 오늘은 하늘이 구름 안 접는 맑고 투명한 하늘입니다. 즐거운 방송 늘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네. 그리고 뽑아주셔서 고마워요. 라고. 제가 평소에 고마웠던 언니분께 드리고 싶다고 또, 이민순 씨에게 드린다고. 그래요. 이 세 분 다, 다른 분에게 다 보내주시기로 하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선물은 또 본인들이 이제 처음 받으신 분들은 본인에게 드리고요. 또 당첨이 되면 다른 분들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도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은숙의 성류의 계절, 현철의 노래입니다. 안전하소나 당신 생각.

벌써 여러분들하고 작별 인사를 해야 되는 시간이네요. 지치고 피곤한 날이면 나도 모르게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곤 합니다. 그럴 때 고개를 딱 5도만 올려보면 어떨까요?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성과 정성을 다하여 항상 마음바탕이 요란하지 않게 하며 항상 마음바탕이 어리석지 않게 하며 항상 마음바탕이 그르지 않게 하고 보면 그 힘으로 지옥 중생이라도 천도할 능력이 생기나니 부처님의 정법에 한 번 인연을 맺어주는 것만 하여도 영겁을 통하여 성불할 좋은 종자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2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이경구 영가의 열반을 맞이하여 가족을 위해 평생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괴정교당 고화중 교도가족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 꼭 고요한 산사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숨 가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잠시 눈을 감고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는 이 순간이 바로 고요한 선이 되니까요. 평일 오후 4시부터 6시, 나 자신에게도 온전한 휴식을 선물하는 시간. 당신의 지 하루가 조용히 기대어 쉴 수 있는 곳. 여기는 마음의 쉼터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두 가지 어리석은 사람이 있나니 하나는 제 마음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면서 남의 마음을 제 마음대로 쓰려는 사람이요 둘은 제 일 하나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남의 일까지 간섭하다가 시비 가운데 들어서 고통받는 사람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여러분께서는 평일 오후 4시부터 6시 부산 원음 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듣고 계신 1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대중가요와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 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원음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립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은 FM 104.9, 광주 전남은 FM 107.9, 전북 충남은 FM 97.9, 대구 경북은 FM 98.3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른해지기 쉬운 늦은 오후, 남은 시간도 마음의 쉼터에서 가장 편안하게 머물다 가시길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복을 받기는 좋아하나 복을 지키기는 싫어하고 화를 받기는 싫어하나 죄를 짓기는 좋아하나니 이것이 다 화복의 근원을 알지 못함이요 설사 안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는 연군이라. 원불교 효전 대종경 요훈품 19장 말씀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분이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보살들은 일상의 모든 움직임과 말하는 데 있어 무에 차지하는 도가 있으므로 능히 정할 때 정하고 동할 때 동하며 능히 클 때 크고 작을 때 작으며 능히 밝을 때 밝고 어두울 때 어두우며 능히 살 때 살고 죽을 때 죽어서 오직 모든 사물과 모든 처소에 조금도 법도에 어그러지는 바가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불지품 4장 말씀입니다.
5: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마음의 쉼터.
1: 평일 오후 4시부터 6시 내 마음의 온전한 휴식처 원음방송 마음의 쉼터.

2부를 시작했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정서와 친숙한 성인가요와 더불어 원불교 법문 말씀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반가운 음악들과 함께 여러분의 오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줄 마음의 쉼터 2부 시작합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동지 간의 잘못을 서로 제 잘못으로 알고 자기의 잘못을 살필지언정 동지를 원망하고 미워하지 말며 서로가 용서하고 깨우쳐 나아가면 정의가 상통하여 법의 맥이 서로 연할 것이요. 언제나 당시의 법 주재하는 이에게 기운을 모아서 모르면 묻고 양심대로 직고하며 법을 듣되 귀하게 알고 중하게 여겨야 신법이 상통하여 법의 맥이 길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유촉편 12장 법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평일 오후 4시부터 6시 부산 어는 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듣고 계신 2부에서는 우리 정서와 친숙한 성인 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 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원음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립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은 FM 104.9, 광주 전남은 FM 107.9, 전북 충남은 FM 97.9, 대구 경북은 FM 98.3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른해지기 쉬운 늦은 오후, 남은 시간도 마음의 쉼터에서 가장 편안하게 머물다 가시길 바랍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의 법통이 올바로 이어져 나가는 것을 법의 수명이라 하나니 스승은 대대로 후계할 제자들을 잘 길러야 하고 제자는 대대로 연원계통을 올바로 이어받아야 그 법의 수명이 무궁하나니라. 우리는 대종사의 정신을 오로지 이어받는 것이 대종사의 법의 수명을 올바로 이어받음이니 기위 법의 수명을 이어받으려면 크고 온전하게 이어받고 크고 온전하게 전해주어야 법계의 큰 조상이 될 것이니라. 우리 회상의 법의 수명은 곧 일원대도의 해명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유촉편 13장 법문입니다.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이 나누어 주신 온기 덕분에 참으로 고맙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평일 오후 4시부터 6시, 내 마음의 온전한 휴식처. 지금까지 마음의 쉼터였습니다. 편안한 저녁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음 방송 캠페인 바다를 사랑합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떼어놓고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에 무심코 버린 생활 쓰레기나 선박에서 방치한 폐오구들로 아름다운 바다가 날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에 버려진 쓰레기가 인접 국가의 해안가에서 포착돼 국가적 문제가 되기도 했고, 심각한 오염이 수산자원 서식 환경을 악화시켜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바다를 살립니다. 많은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바다,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견성이라 하는 것은 비하건대 거부 장자가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재산으로 알지 못하고 지내다가 비로소 알게 된 것과 같고 솔성이라 하는 것은 이미 자기의 소유인 것을 알았으나 그동안 잃어버리고 지내다가 모두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바 되었는지라 여러모로 주선하여 그 잃었던 권리를 회복함과 같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성리품 8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평화학에서는 평화를 폭력이 없는 상태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폭력은 물리적인 폭력만을 의미하지 않는데요. 평화학자인 요한 갈퉁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구조적 폭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후변화야말로 가뭄, 홍수, 산사태, 태풍 등으로 가장 약한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거대한 폭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웃 종교와 손을 잡고 종교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경석입니다. 종교의 존재 이유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이제 기후변화를 막는 에너지 전환 운동은 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평화적 실천일지 모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미물조차 귀하게 여기는 불살생의 계율과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창조세계를 지키는 청지기로서의 소명과 원불교에서 말하는 천지만물을 부처로 여기는 자세 모두

생태계 보존을 통한 평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기후위기 극복과 환경 보존은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니라 인류와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는 폭력의 그늘을 걷어내고 평화를 구현하는 일임을 알고 동참해야겠습니다.

0: 조관우 하늘바다 나무 별의 이야기였습니다. 현재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거대한 폭력을 하나만 꼽자면 바로 기후위기가 아닐까요? 특히 기후위기가 불러온 홍수, 태풍, 가뭄, 산사태 등은 가장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어쩌면 오늘날 종교인들이 평화를 외치면서 가장 먼저 나서야 할 분야가 있다면 생태계 보존과 기후위기 극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된 인터뷰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수요일 코너 달을 가리키다가 준비돼 있죠.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에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인데요. 국내외 종교 환경단체들이 국제 컨퍼런스를 열고 정부와 기업을 향해 화석연료 퇴출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1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회에서 화석연료 없는 미래를 향한 정의로운 전환을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는 원불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 천도교 등 종교인들과 환경단체 활동가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자, 이날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이 행사를 공동 주최한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김영현 목사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산업의 중심, 새만금.
4: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산업도시로 만들어서 국토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3: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거점 새만금.
5: 주거부터 일자리, 금융지원까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고 헷갈리기만 하셨나요? 이제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책을 한 곳에. 청년정책통합플랫폼 온통청년이 있습니다. 고립에서 연결로 청년의 내일을 잇는 든든한 출발점. 지금 포털에 온통청년을 검색해보세요.
6: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7: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환경부가 실시한 생태계를 바라보는 대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자연이 주는 가치 중 휴식공간 제공이나 자원 공급 등 인간에게 직접적인 이득을 주는 요소가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양한 생물종의 존재 가치나 생태계 고유의 서식지 보존과 같이 생태계 자체의 존엄성을 높게 평가한 비율은 10% 안팎에 그쳐 생태 중심적 감수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과 생태계 그 자체를 존중하기보다 인간의 편의를 위한 대상으로 바라보는 도구적인 인식이 강하게 드러난 것이다.

네, 자연과 생태계가 있기에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건데요. 자연과 생태계가 그저 인간을 위한 도구일까요? 자, 오늘은 자연과 생태계를 대하는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원불교 경전 대종경 교의품에는 천지 만물이 부처이니 천지 만물에 직접 불공하라는 대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 제자가 여쭙기를 일원상 신앙은 어떻게 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그 진리를 믿어 복락을 구하나니 일원상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사은이요 사은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우주 만유로서 천지 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하님이 없나니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 사물에 응할 것이며 천만 사물의 당처에 직접 불공하기를 힘써서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할지니 이를 몰아 말하자면 편협한 신앙을 돌려 원만한 신앙을 하며 미신적 신앙을 돌려 사실적 신앙을 하게 한 것이니라. 그리스도교 경전 성경 마태복음에는 아주 작은 들꽃 하나에도 하나님의 신성과 돌보심이 담겨 있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 들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아라. 저것들은 일도 하지 않고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한 송이만큼 화려하게 차려입지는 못하였다. 불교 경전 법구경에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내 생명이 소중함을 안다면 남을 죽이거나 죽이게 하지 말라. 천도교회 해월 최시영 선생께서는 사람뿐 아니라 만물을 하늘처럼 대하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 섬기기를 하늘같이 하고 더 나아가 만물을 대할 때에도 하늘같이 하라. 네, 이제 자연을 인간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부처로 여기는 태도, 천지 만물을 하늘처럼 여기는 태도로 전환해서 이 지구 마을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이 자유롭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방콕음악으로 전수연의 어느 맑은 날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 나갑니다. 매주 수요일엔 불교와 관련된 퀴즈를 드리고 있는데요. 잘 듣고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글로 쓰인 최초의 불교 경전 해설서입니다. 세종대왕은 불교를 좋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1443년 한글을 창제한 후 불교의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 이것을 만들라고 둘째 아들인 수양대군에게 지시를 하고 부처님의 일대기를 다룬 책 이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1446년 한글로 표기된 최초의 산문 작품이자 조선시대의 숭불의식이 담겨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석보상절, 2번 월인천강지국. 1번 석보상절, 2번 월인천강지국입니다. 세종대왕께서 불교를 좋아해서 한글을 창제한 후 3년 뒤 이것을 만들라고 둘째 아들인 수양대군에게 지시를 합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으로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우리 둥둥을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바, 하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의 일상 이야기, 종교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다 좋습니다. 편하게 보내주세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권우유입니다. 나무.

0: 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1: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에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국내외 종교 환경단체들이 국제 컨퍼런스를 열고 정부와 기업을 향해 화석연료 퇴출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1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회에서 화석연료 없는 미래를 향한 정의로운 전환을 주제로 컨퍼런스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는 원불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 천도교 등 종교인들과 환경단체 활동가 1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자, 이날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이 행사를 공동 주최한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김영현 목사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김영현 목사입니다.
1: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 1일에 이화여대 대학교회에서 기후정의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는데요. 어떤 자리였는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2: 네, 이번 컨퍼런스의 제목이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그 가능한 세계는 화석연료 없는 미래를 향한 정의로운 전환이 되어야 한다라는 주제였습니다. 국제적인 종교기후운동단체인 그린페이스, 그리고 한국에서는 기독교환경운동연대, 한국교회 한국교회 환경연구소가 파트너가 되었고요.
1: 네.
2: 저희 개신교뿐 아니라 가톨릭, 불교, 원불교, 천도교 등 여러 종교의 환경단체와 활동가들이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1: 예.
2: 이번 국제 컨퍼런스는 기후위기가 더 이상 한 환경단체나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와 사회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될 전 지구적 과제임을 확인했고요.
1: 예.
2: 또 우리 종교인들에게는 이게 종교적인 신앙과 또 우리 종교인들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1: 네. 그 우리나라의 경우 5대 종단 환경단체 연대체인 종교환경회의가 있어서 종교협력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도 이 환경 분야의 종교협력 운동이 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2: 아, 예. 뭐 아무래도 국제적으로 이 기후환경 문제가 큰 이제 이슈여서 여러 협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번에 함께한 그린페이스도 대표적인 국제 간의 종교기후운동 네트워크 일을 하고 있는 단체이고요.
1: 예.
2: 카톨릭의 참미바드소 운동이나 태평양 지역 여러 교회들이 종교의 경계를 넘어서 이 기후정의 운동, 이 생태 운동에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1: 예.
2: 서로 종교가 다르더라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이 지구별을 보존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이 세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중요한 가치를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1: 예, 그린페이스라고 하는 그 이제 세계적인 이제 환경단체인데 이제 네. 종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종교협력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라는 거죠?
2: 예, 맞습니다.
1: 예, 네. 그린페이스 우리가 앞으로 좀 주목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2: 네,
1: 자, 맞습니다. 이날 컨퍼런스의 주제가 목사님 소개를 해주셨듯이 화석연료 없는 미래를 향한 정의로운 전환이었는데요. 이 주제를 네.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2: 아, 네. 기후 이야기 하다 보면 흔히 우리가 이제 뭐 탄소 줄이자, 재생에너지 확대하자, 뭐 이 정도인데 저희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종교가 물어야 될 질문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회로 전환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1: 예.
2: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로 바꾸자고 석탄발전소 하나를 문 닫는다고 이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석탄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가 있고 또 발전소가 있던 지역에 경제체제가 있다라는 거죠.
1: 네.
2: 그래서 이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한 걸음 더 나아가자는 건 신재생에너지로 바꿔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누군가 일방적으로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 네.
2: 그래서 이 질문은 어떤 에너지를 사용할 것인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고 그 정의로운 전환의 비용을 과연 누가 부담할 것인가까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물어야 된다라는 거죠.
1: 네. 단순한 에너지 전환이 아니라 정의로운 전환이 중요한 거군요.
2: 예. 네, 맞습니다. 네.
1: 그리고 이제 화석연료로 인한 기후 변화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네. 또 전환을 이루어야 되는 것도 분명하고요.
2: 예. 네, 맞습니다.
1: 그리고 감사합니다. 최근 예, 네. 그리고 최근이었던 지난 8월 네팔에 홍수와 산사태로 인해 큰 피해가 있었는데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가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더 크게 찾아오는 현실 앞에서 우리 종교인들이 더 고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2: 아, 네,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기후 우울증에 좀 걸려 있는데요.
1: 어, 예.
2: 네, 네팔의 비극적인 참사를 보고서 아, 어찌해야 할지 정말 좀 막막한 상황입니다. 기후위기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찾아오지 않는 거죠. 기후위기에 가장 적게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피해를 입고 이것이야말로 이제 기후 부정의인 거죠.
1: 예.
2: 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산업화된 국가들이 훨씬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거고 이 기후위기 문제는 복잡 단안하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니고 누가 많이 배출했고 누가 많이 이익을 얻었고
1: 네.
2: 누가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가 하는 정의의 문제까지도 이 질문을 확장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분명 생각합니다.
1: 네. 뭐 우리나라나 많은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들이 탄소 배출을 많이 네. 하는데 예, 그로 인한 피해를 입는 것은 가난하고 약한 나라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예, 이 현실 앞에서 우리 종교인들이 또 정의로운 네. 세계를 향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2: 네. 뭐 추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종교인들이 이 문제에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각 종교의 그 가르침은 조금 다를지라도 사랑, 자비, 생명, 평화, 정의라는 우리 종교인들의 가치가 정말 이 기후 부정의 상황 속에서 기후 정의의 정의로운 전환으로 나아가는데 정말 꼭 필요한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예, 예. 그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있는 추세는 맞죠?
2: 아, 예, 맞습니다. 그 화석연료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 대한민국이 대표적이겠죠. AI 데이터 센터 반도체 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이야기하는데 아주 전력 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죠.
1: 예.
2: 그래서 단순히 전기를 더 많이 생산하자라는 데에서 멈출 수 없습니다. 어떤 에너지로 그리고 무엇을 위해 그리고 더 중요한 누구를 위해 과연 전기를 더 많이 생산하고 이 산업을 발전시킬 것인가. 생명과 공존할 수 있는 다 함께 생명이 잘 사는 숨 쉴 수 있는 정의로운 체제, 조화로운 체제로의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을 꿈꿔야 한다라는 거죠.
1: 예. 그래도 다행히 이제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에너지 사용을 크게 하고 있는 이 기업들이 좀 나서야 될 것 같아요.
2: 예. 네,
1: 그 RE100이라고 해서 기업들도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요.
2: 아, 예, 맞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아직 또 아리베 기준에 뭐 못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뭐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아리베를 하고 있는 그쪽으로 이제 아리베으로 가고 또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미국에서도 데이터 센터를 지역에 건립하는 것들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런 아리베을 과연 정의로운 전환으로 추진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는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만드는 건 좋은데 과연 그 신재생 에너지로 만드는 과정에서 지역 사회와 지역 주민들이 환경 파괴와 그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이거는 좀 더 총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1: 예. 자, 이날 다양한 종교 시민 환경 단체들이 함께 했는데요. 화석 연료 네. 종식과 기후 정의를 위한 공동 성명도 발표했다고요.
2: 네, 맞습니다. 내용이 조금 긴데요. 저희가 기후위기에 가장 적게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피해를 입는 이 현실을 기후부정이라고 규정하면서 정부와 사회에 이게 여섯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는 화석연료의 계획적이고 정의로운 단계적 퇴출을 위한 국가 계획을 세울 것. 둘째, 재생에너지를 과감하게 확대할 것. 셋째,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참여와 권리를 보장할 것. 그리고 네 번째로 기후위기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후 약자, 취약계층을 먼저 보호할 것. 그리고 다섯 번째로 AI와 데이터 센터 같은 전력 다 소비 산업이 또 다른 화석연료 의존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에너지 소비 구조의 전체적인 개혁. 그리고 여섯 번째로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국제적인 연대를 강화할 것을 요청을 하면서 종교계가 이 일에 먼저 좀 나서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1: 네, 이러한 내용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돼야 되겠죠?
2: 아, 네. 너무 시급한 문제입니다.
1: 예. 그리고 우리 종교인들도 앞장서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요. 앞으로 우리 네. 종교인들이 실천을 다짐한 부분도 있을까요?
2: 아, 네. 원불교에서 교당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한 사례들을 아주 잘 설명을 해 주셨고요.
1: 예.
2: 그리고, 저희 기독교환경운동연대에서 개신교를 대상으로 하는 녹색교회 운동과 교회 햇빛발전소 건립 같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더 이렇게 보면 저희 종교인들이 반발자국 함께 힘을 모아 가야 될 이 과제라면 단순히 에너지를 아끼고 절제하는 것에서 저희는 더 나아가야 된다라고 종교계가 더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후재난으로 고통받는 이웃과 연대하고 정부와 기업의 정책이 생명을 위하고 약자를 향하도록 바꿀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요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각 종교에서 가르치는 생명, 평화, 정의의 가르침을 우리가 먼저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1: 예. 5대종단 환경단체 연대체인 종교환경회의는 네. 늘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자주 만나서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예.
2: 네.
1: 우리 또 종교계의 환경운동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 아, 네.
1: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이신 김영현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개신교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나무자전거입니다. 주님 저 하늘 펼치시고.

네, 귀여운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찬불 동요를 한곡 전해드리겠습니다. 조하연입니다. 108배.

0: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이진영 목사입니다. 지금 숲을 거닐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숲에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숲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또 그 숲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참된 삶의 모습입니다.
1: 원불교 환경연대 김선명 교무입니다. 일체의 만물은 우리에게 직접 죄와 복을 주는 권능을 가진 부처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일체 만물을 부처님으로 모시고 감사, 보은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2: 천주교 창조보전연대 양희석 신부입니다. 프란시스코 교종께서는 참이 받으소서라는 회칙에서 생태계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한 사람의 의인으로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노아처럼 행동하는 시민들이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 이웃종교와 함께하는 자연환경 캠페인. 지금 여러분께서는 종교협력 프로그램 둥근소리 둥근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종교?
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가 아닌 이웃 종교에 대해선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서로의 종교를 이해하고 배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한 시간인데요. 매주 수요일엔 불교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고 있죠. 오늘의 질문은 석보상절에 대해 알려주세요 입니다. 네, 오늘은 한글날을 이틀 앞두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불교 경전 최초의 한글 번역본인 석보상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석보상절에서 석보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를 뜻하고 상절은 요긴한 것을 간추리고 정리했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석보상절은 부처님의 일대기 중 중요한 것만을 골라 편찬한 책입니다. 1443년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3년 뒤인 1446년 세종대왕의 비인 소헌황후가 세상을 떠나자 세종대왕은 둘째 아들이었던 수양대군에게 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부처님의 일대기를 한글로 만들도록 합니다. 이에 수양대군은 부처님의 일대기와 핵심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당대 최고의 불교 문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당나라 도선스님이 쓴 석가시보와 승조스님이 쓴 석가에서 부처님의 일대기를 참조했고 법화경, 아미타경, 약사경, 지장경 등 대승경전의 핵심 가르침을 덧붙여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석보를 편집합니다. 수양대군이 총지휘를 맡았지만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당대 최고의 문장가와 학자 그리고 스님들도 협력했는데요. 집현전 학자들이 번역과 다듬기 작업에 참여했고 세종대왕의 존경을 받던 신미대사를 비롯한 고승들이 한문경전의 정확한 해석과 교리를 검증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447년 24권으로 추정되는 석보상절이 완성됩니다. 수양대군이 완성된 책을 올리자 세종대왕은 아들의 효심과 정성 그리고 완성도 높은 한글 번역에 크게 감동합니다. 세종대왕은 그 감동을 친히 시로 표현하며 부처님의 공덕을 찬양하는 500여 수의 한글 찬가인 월인천강지곡을 직접 지었습니다. 석보상절은 훈민정음 창제 이후 최초로 한글로 표기된 산문 작품이며 이 책의 표기법은 이후 한글 표기법의 전범이 되는데요. 문장 또한 세련되고 유려해 후대의 한글 고전소설 편찬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왕이 직접 제작에 참여한 불경 번역서로서 조선시대의 숭불의식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불교 경전의 최초 한글 번역본인 석보상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그 조선시대 하면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세종대왕께서는 불교를 좋아해서 불교의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쉽게 전하고자 이렇게 한글 번역본도 만들었다고 하니까 세종대왕의 그런 애민정신도 엿볼 수가 있고 불교의 어떤 진리의 이 가르침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이를 또 백성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수양대군이라고 하면 예, 정말 그 조카인 단종을 내쫓은 그런 어떤 포갑의 그런 왕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세종대왕의 명에 따라서 부처님의 일대기와 가르침을 잘 정리한 책을 만들 정도로 불교를 잘 알았을 것이고 그리고 어머니인 소원왕후를 이렇게 기리기 위해서 또 이런 책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참 여러 어떤 면모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한 인간을 한 측면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양대군이 효심이 지극했던 그런 면도 이 책을 만들었던 것에서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불교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정율 스님입니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네, 우리 선정인님 문자 소개해드릴까요? 김형현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종교인들이 선두가 돼서 환경을 위해서 힘쓰는 모습을 보니 좋으네요. 오늘 목사님 말씀 끝나고 찬송가도 좋았고요. 108배 찬가도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함께 해주신 우리 동등 가족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끝으로 WBS 어린이 합창단과 장미가 함께 부른 계절 따라 은혜 따라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득하세요. 고맙습니다.

0: 향해 거장은 나직하게 조언합니다. 서로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오케스트라는 연주할 수 없습니다. 평화의 시작은 상대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건강이 약화된 후로 바람 모임은 투어를 함께 할 수 없게 됐지만 그가 만든 이 특별한 오케스트라는 여전히 평화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청춘 캠페인 뮤지션의 청년 정신을 배우다. 한국의 생명허브 원광대학교와 함께합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영식이 이 육신을 떠날 때에 처음에는 그 착심을 쫓아가게 되고 후에는 그 업을 따라 받게 되어 한없는 세상에 길이 윤회하나니 윤회를 자유하는 방법은 오직 착심을 여의고 업을 초월하는 데에 있나니라. 대정경 천도품 11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상요당 곽대진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염원하며 어머니 목타원 배인권 교도가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아름다운 인생. 낮에는 기온이 조금 오르긴 하지만요, 아침 저녁으로는 이 춥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요즘입니다. 달력을 보니까요, 내일이 바로 찬 이슬이 맺힌다는 절기상 할로더라고요. 가을을 뜻하는 여섯 절기 가운데 벌써 다섯 번의 절기가 다가왔습니다. 할로가 지나면요, 제비는 강남으로 가고 또 기러기는 북에서 온다고 해요. 오고 가는 수많은 인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그리워하고 있을까요?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오늘 첫 곡입니다. 최영희가 부릅니다. 너만을 위하여.

0: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3: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 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 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5: 당신도. 근데 매일 혼자 있다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
4: 맞아. 혼자였을 때는 몰랐는데 둘이서 함께하니 매일이 더 즐겁네.
5: 그럼 우리 이번 주말엔 영화 보러 가자.
4: 함께 바라보는 내일, 우리가 만드는 가장 따뜻한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내일의 행복을 그려보세요.
6: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7: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수요일 저녁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한 주가 또 이렇게 중간까지 와 있네요. 낮에는 그 가을볕이 참 따사롭습니다. 기온도 오르고요. 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해가 지게 되면은 찬바람을 불면서 네,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내복 좀 꺼내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앞서 말씀도 드렸죠. 내일이 바로 할로라고 해요. 가을을 뜻하는 그 절기가 여섯 절기가 있는데 벌써 네 개는 보내지고요. 다섯 번째 절기가 다가왔습니다. 예부터 그 할로가 지나면 제비는 따뜻한 강남으로 이제 떠나고요. 기러기는 추위를 피해서 이렇게 내려온대요. 북에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가을이란 계절은 떠나간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또 돌아올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이 이렇게 딱 양립하는 그런 계절이다. 예, 그런 마음과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글쎄요,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또 생각한다는 거, 우리 첫사랑, 예? 풋풋했던 첫사랑도 생각나시죠? 또 이 가을밤을, 긴 가을밤을 수다 떨면서 같이 보냈던 그리운 옛 친구들 떠오르실 거고, 이제는 각자의 삶을 사느라고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든 우리 아들, 딸, 자녀들, 손주들 등등, 많은 그리움과 보고픈 마음들이 같이 담겨져 있는 그런 가을입니다. 지금 우리의 그리움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짚어보십시오. 나의 그리움은 어디에 도달하고 있을지. 가을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그리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그 그리움들을 모아서 아름다운 인생 2시간 동안 함께 나누고 노래로 한번 달래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또 3, 4부에는 신촌곡 퍼레이드와 DJ 통기타 라이브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 부평에서 맑은호수님도 가을에 맞이하는 통기타 라이브쇼 오늘도 많이 기대가 된다고 기대감을 담아주셨는데요. 지난주에 보내주신 노래들 중에서 제가 준비한 노래도 있고요. 또 오늘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보내주시는 노래 중에 또 바로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들려드리는 노래도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곡을 보내주셔야지 됩니다. 박수도 많이 보내주셔야 되고요. 참여하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듣고 싶은 노래와 이야기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리움을 담아서 모아서 자, 이성진의 마음은 집시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5차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가 낮 12시 25분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되어 1, 2단과 페어링 분리, 3단 엔진 연소 등 비행 절차를 정상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탑재 위성인 초소형 군집 위성 2호기부터 6호기까지 5기를 차례로 분리했고 이후 큐브 위성 10기 가운데 1기를 제외한 9기도 사출했습니다. 이번 발사에서는 주탑재 위성 5기를 한 번에 우주에 투입하는 임무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행됐고요. 위성 간 충돌을 막기 위해 누리호 3단이 정해진 각도와 시간 간격에 따라 자세를 바꾸면서 위성을 순차적으로 분리하는 방식도 처음 적용됐습니다. 우주항공청은 내년 하반기에 누리호 6차 발사를 추진하는 한편 2032년까지 매년 한 차례 이상 발사해 누리호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재지정된 인구 감소 지역 92곳과 인구 감소 관심 지역 18곳을 발표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은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정부가 지정하는 것으로서 지방 소멸 대응 기금과 행정 및 재정적 특례 그리고 중앙부처 지원 사업 등을 연계해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시, 군, 구는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가 16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 15곳, 강원도와 경상남도가 12곳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부산 금정구와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새로 추가됐고 부산 북구와 경북 예천군, 칠곡군은 인구 감소 관심 지역으로 추가 지정이 됐습니다. 끝으로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 동안에는 기온이 많이 오르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한 느낌이 들죠. 절기상 할로윈 내일 아침까지는 평년 기온을 밑돌겠고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2도, 전주 9도, 부산은 16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25도, 광주는 2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처럼 내일도 맑고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예상되고요. 이어지는 한글날 연휴 동안에는 대부분 지역이 맑은 가운데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다소 더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일락의 눈물의 사랑, 그리고 유정민의 이 찬란한 순간 이어졌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수요일 저녁 여러분과 같이 음악 듣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축제가 가을에는 참 많이 열리죠. 전국 방방곡곡에서 전주에서 현동수님께서 우리 고장 전주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익산에서는요 매년 천만 송이 국화 축제를 벌입니다. 사진 주셨어요. 이게 올해 국화 꽃인가요? 작년인가요? 아무튼 이야 정말 대단하네요. 큰 조형물에 꽃들이 그냥 국화꽃이 전부 다 네, 다 이렇게 꽃으로 장식을 했어요. 멋있습니다. 가을을 알리는 그런 꽃이라고 할 수 있죠. 국화꽃은 늦게까지도 그 자태와 향기를 풍깁니다. 현동수님 고맙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익산에 열리는 천만송이 국화축제도 한번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낮에는 더워서 에어컨을 잠시 켤 만큼 더웠다고요. 들꽃님께서 엄청 추웠다고 그러셨잖아요. 엊그제. 예. 오늘도 아름다운 동해 함께 즐깁니다. 오늘 신청곡 퍼레이드 통기타 라이브 있는 날 기대를 가득 만땅 채워서 앞좌석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배호의 이 순간이 지나면을 라이브로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는데 이 노래는 제가 처음 접해보는 노래고요. 안 그러면 음원으로라도 좀 들려드릴까 찾아봤더니 음원도 준비가 안 돼 있네요. 들꽃님 어떡하죠? 다른 노래 한번 좀 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운대 방현재님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깊어가는 가을밤에 별빛이 아인 가족에게 반짝반짝 빛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배성의 능금꽃 청해 주셨어요.

오늘 낮 거리에는 사계절 옷이 다 있더라고요. 여름에 반소매, 긴소매, 또 겨울에 패딩까지 몇 명 있었습니다. 오늘 수요일 라이브 기대하면서 따끈한 상화차 들고 자리 잡았습니다. 부산 은하수님, 네, 3, 4부 기대해 주시고요. 청해 주신 이 시스터즈의 오해하지 마세요. 1부 끝곡으로 같이 듣겠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오늘의 바다는 내일의 기회를 열고 청년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모두의 꿈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2: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영겁을 통하여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서원과 법연이니 서원은 우리의 방향을 결정해주고 법연은 우리의 서원을 이끌어주며 북돋아 주시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55장 법문입니다.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 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 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시간이 추가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
4: 어르신, 화면이 복잡하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5: 아이, 고마워. 이게 자꾸 헷갈리더라고.
4: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는걸요.
5: 젊은 친구가 이해해주니 참 고맙네.
4: 여기서요, 이걸 누른 다음에요. 누군가에게는 높은 벽이 되는 디지털 세상. 큰 글씨와 음성 안내, 그리고 따뜻한 배려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6: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제가요, 우리 아파트 경로당 가족들한테 아름다운 인생 청취하라고 진짜 혼자 듣기는 아까운 프로그램이라고 홍보했습니다. 저 잘했죠? 인천 오라방님, 네, 신청곡은 마포 종점입니다. 음방울 자매의 노래 청해 주시면서 아, 잘한 정도가 아니죠. 예, 정말 참 잘하셨어요. 동그라미 다섯 개, 별 다섯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오라방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애청자 여러분들이 정말 내일같이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주위에 많이 소개시켜 주시고 직접 막 이렇게 들려주시고 막 해가지고 청취자분들이 더더 많이 저희 방송을 들어주시는 거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인생 2부가 시작됐어요.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부터 좀 해드리겠습니다.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고맙다고 행복한 두 시간 보내겠습니다. 대구 북구 윤형준님. 사실 이제 기존 방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우리 방송국이나 저의 입장에서는 매일 저녁 7시에 항상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포맷의 그런 컨셉을 가지고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는 거잖아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냥 일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물론 일이야지만 열심히 하고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수고의 대가도 오고 하는 거지만 그런 걸 떠나서 사실 예카요 프로그램이 제가 가끔씩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한 라디오 프로그램 방송이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곳에는 이제 뭐 시대의 유행가라는 게 시대의 시류와 또 시기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또 새로운 음악들을 듣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위해서 그렇게 청취자의 요구에 따라가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그에 따라 그렇게 보면은 옛가요를 좋아하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같은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드려야 되는 거 당연합니다. 하지만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방송 프로그램이 유일하게 여러분 곁을 지켰는데 일이 되지 않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진짜 진심을 담아서 방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네, 제 마음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아주시니까 그만큼 사랑해 주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김해에서 검은 그림자님 오셨어요. 네. 언제쯤 검은 그림자님의 성함을 알 수 있을까?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닉네임이나 또 전화번호로 이렇게 소통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성함도 알고 싶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성향도 알고 싶고 조금씩 이렇게 아는 그런 즐거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 번 전화를 해서 어렵게 전화 연결이 됐다고 하시면서 경산에서 최혜봉님께서 전화 사연을 주셨어요. 아름다운 인생에 꼭 전달해 주세요. 우리 방송국으로 낮에 방송 때 전화를 주셨어요. 경산에 살고 있는 최혜봉이라고 합니다. 저를 아는 모든 분들과 또 DJ 진행자님, 제작진님들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서요 하시면서 제 신청곡은 남인수의 감격시대입니다. 힘들게 연결됐어요. 그만큼 제작진분들에게 제 이름과 신청곡, 사연들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전화 받으신 분한테 꼭 부탁드렸대요. 네, 제가 잘 받아서 지금 소개합니다. 네, 남인수의 감격시대 준비되어 있고요. 고맙습니다. 아무튼 어렵게 어렵게 이렇게 또 직접 오프라인으로 전화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남양주에서 표세양님도 자리해 주셨어요. 도미의 청춘 브라보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거든요.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서울 고덕동에 살고 계신 이건우님, 해병 네 341기 출신이세요. 너 몇 기야? 그런데 그거죠. 네. 아, 오늘 10월 7일이에요. 77년 10월 7일. 와, 한 50여 년 전입니다. 해병대에 자원 입대했어요. 네, 정말 혹독한 훈련병 시기를 지나고 자대 배치해서 군복무했습니다 하시면서 꿈에 본 내 고향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어요. 아유, 네. 정말 나라를 위해서 청춘을 네, 바치신 우리 이건우님, 네, 필승이죠. 해병대는 네, 구호가 네, 너무 감사하고요. 청해주신 노래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노래 전에 우리 말구노스님이 청해주신 이미자의 들국화 먼저 들려드리고 한정무의 꿈에 본 내 고향 이렇게 이어집니다.

김해 검은 그린자님께서 성함을 알려주셨어요. 백학수님이시래요. 아유 고맙습니다. 청해주신 신세영의 전선야곡 띄워드리면서 2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3부에서 통기타 라이브와 신청곡 퍼레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지금 방송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그대들이 나의 법을 붓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도 중한 일이나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만고 후세에 이 법통의 길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은 더욱 중한 일이니 그러하면 그 공덕을 무엇으로도 가히 헤아리지 못하리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부처품 18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0: 아름다운 인생에서 오늘도 추억을 떠올려 봅니다. 우린 모두가 세상의 하숙생이 아닌가 생각해 봐요. 하숙집에서 떠나 성공도 하고 또다시 세상을 누비고 뛰어보기도 하고 천천히 걷기도 하는 세상 나그네.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나그네 아닐까요? 그 아름다운 인생에서 추억의 노래가 함께하니 우리의 인생이 더 값지고 풍성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 시흥시에서 한재환님께서 아름다운 인생 애청자 여러분들과 인산 한재환을 아시는 모든 분들과 같이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어요. 또 덧붙여 주셨습니다. 53년 만에 군복무했던 경기도 전방부대 앞을 아내와 함께 맴돌아 봤어요. 그때 그 시절 젊음을 느끼며 추억을 느껴봤습니다. 그 시절 전우들이 생각나네요. 단결 하시면서 덧붙여 주셨네요. 한재환님, 네, 추억의 이야기와 인생을 이렇게 또 소외하시는 그런 마음까지 전해드렸어요. 최희진의 하숙생 들려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3부가 시작됐습니다. 신청곡 퍼레이드와 통기타 라이브로 3부 그리고 4부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듣고 싶은 노래 또 특별히 라이브로 들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그런 노래도 청해 주시고 이번 주에 안 되면 제가 준비해가지고 다음 주 이렇게 준비를 해서 들려드린다는 약속도 드리고요. 그리고 노래 끝나고 나면 가수는 또 박수로 박수의 에너지를 또 먹고 기운을 내니까 또 박수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대하면서 그러면 신청곡 퍼레이드 문 열까요? 지금 시각은 8시 5분 9초 10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1: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인구전략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신청곡 퍼레이드. 저 DJ 이동훈이 직접 불러드리는 통기타 라이브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의 신청곡이 함께하는 시간, 신청곡 퍼레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방송 시작부터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신청곡을 주셨어요. 그래서 대학가요제에서 발표됐던 노래도 잠시 후에 한 곡 선곡해서 들려드릴 거고요. 네, 또 그 밖에 보내주신 노래 중에서 한 곡을 골라봤습니다. 오늘 실시간으로 주신 전주에 살고 계신 김인수님의 사연과 신청곡입니다. 저는 전주에 살고 있는 김인수라고 합니다. 진짜 처음으로 신청하는데요. 나훈아의 애정이 꽃피는 시절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 제목은 애정이 꽃피던 시절. 네, 뭐 비슷하지만. 네, 그래서 우리 김인수님의 신청곡을 제가 라이브로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주십시오.

쌀쌀한 날씨에 잠바 하나 걸치고 야간일 합니다.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 시작합니다. 모두들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라고요. 네, 윤중식의 왔다가 그냥 갑니다. 신청합니다. 의왕 개인택시 배정환 기사님. 네, 우리 저 헤어샵에서 머리 다듬으시고 10년 젊어지셨다고 자랑하셨죠? 네, 청해주신 노래 음원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나훈아의 애정이 꽃피던 시절 우리 전주 김인수님께서 잘 들으셨다고 네 문자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어요? 제가 30년 이상 흥얼거리던 노래를 딱 한 곡에 한 방에 KO 시켜버리네요. 굿! 해운대 방현재님도 네. 구경옥님은 아 박수박수 옛가요를 너무 멋있게 잘 부르시네요. 옛가요 접하신 지 이제 2년 차시잖아요. 달인이 되신 듯 합니다. 네. 네 반달 됐습니다. 반달. 생강차 한잔하면서 맨 앞줄에서 듣고 있어요. 아 보입니다. 대구 테이블의 주순이님. 네 기타 소리와 대구댁의 맛깔스러운 음색에 젖어봅니다. 저만의 힐링 시간이에요. 박춘식님, 예, 음정박자 감정 라이브 모두모두 네, 멋지었습니다. 10점 만점에 신점 주셨고요. 들꽃님, 와우, 네, 너무 좋아요. 원곡을 잘 뛰어넘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가 좀 지쳤었는데 예, 노래에 싹 피로가 씻겨 내려가네요. 하시면서 네, 하루의 피로를 아름다운 인생에다 놓고 가세요. 여기다 다 놓고 가십시오. 예,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정임진 농부님도 오셨어요. 저도 첫사랑이 생각나네요. 아 그러세요. 저는 홍세민의 청춘여 다시 한번 듣고 싶어요. 오늘은 아들 부부가 야간 근무라서 세 명의 손녀 돌봄 중에 아이를 듣고 있습니다. 네 오늘 네 놀이방이 되셨군요. 또 전주에서 이현숙님 믿고 듣는 통키타 라이브 역시 좋아요 하시면서 언제 한번 광고하시고 TV에도 출연 한번 하시라고. 저는 늘 네 준비돼 있는데 네, 부르질 않네요. 네, 광고주님들 뭐 하고 계십니까? 아, 노원구 상계동에서 최병길님 제 나이 20세 잊지는 말아야지 53년 전이에요. 아, 이 20살 때 들으셨던 노래라고요. 인천 남동에서 이범주님도 오늘 채널 고정했습니다. 고은 선율의 매혹적인 음악 잘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청해주신 노래들 많이 계시고 박수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노래는요, 옛가요 타임인데요. 우리 문영구님께서 또 청해주셨어요. 오늘 저랑 텔레파시가 딱 통하셨어요. 오늘 아름다운 인생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한마는 대동강이 듣고 싶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해주셨는데, 제가 이 노래를 준비해왔거든요. 손인호님의 한마는 대동강. 그러면 옛가요 네 여러분과 같이 즐기겠습니다. 네.

한마는 대동강 이어진 노래는 백야성의 녹슬은 청춘이었죠. 아름다운 인생이 있어서 하루가 너무 행복하다고요. 성북동에서 배영준님이 하시면서 청해주신 노래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3부가 빠르게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박수 문자는 잠시 후에 4부 시작되면 조금 소개하고 또 노래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4부에서도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같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3부 마무리 곡은 부산에 살고 계시는 전미자님께서 청해 주셨거든요. 늘 부모님 걱정을 함께 나누는 친구 정분 씨와 같이 듣고 싶어요. 남진의 너 하나 신청합니다. 청해 주셨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3부 마무리하겠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바다가 품은 무한한 가능성은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2: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교화하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실제로 느끼고 체험하여 신념에서 우러나오는 말로 설교하며 진실하게 참다운 인연을 널리 맺고 대중을 두루 살펴 감화시켜야 모든 사람과 참다운 법연이 맺어지고 기운이 서로 응하여 참된 교화가 이루어지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50장 법문입니다.

0: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 산업의 중심, 새만금.
1: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청장 문성류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산업도시로 만들어서 국토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0: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거점,
2: 새만금.
3: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4: 02-731-7333.
5: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6: 라디오로 흘러나온
3: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6: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7: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8: 아름다운 인생 깊어가는 가을밤 여러분들과 노래 들으면서 라이브 같이 부르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4부가 시작됐어요. 대구 북구 주순이님의 사연 좀 소개해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통기타 라이브가 있는 날이죠. 일주일 중 최고 좋은 요리입니다. 진행자님의 통기타에 잠시 젖어 옛 추억을 생각하지요. 그리고 날씨도 너무 좋았고요. 누리호도 성공적으로 발사됐고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연구진님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요 신청곡으로 최양숙의 가을 편지를 라이브로 꼭 듣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늘 밝고 예쁜 주순이님 고맙습니다. 최양숙의 가을 편지는 제가 지지난주에 전해드렸고요. 지난주에도 듣고 싶다고 청해 주시고 계속해서 가을이면 뭐 여지없이 나오는 넘버원 곡이기도 하죠. 제가 10월달이 가기 전에 한번 꼭 가을 편지는 한 번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틈을 갖고 좀 전해드릴게요. 평강공주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평강공주님께서 짝짝짝 문주란의 동숙의 노래나 조미미의 서상갯마을 라이브로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 이번 주는 저 신청곡이 꽉 찼고요. 서상갯마을 다음 주에 제가 들려드릴게요. 평강공주님 한 주만 기다려주시고요. 그리고 뒷번호 6615 쓰시는 청취자께서 먼 훗날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리고 날이 갈수록 중에서 한 곡 부탁드립니다. 늘 잘 듣고 계신다고 감사한다고 인사 주셨네요. 김종호의 날이 갈수록 할까요? 다음 주에 6615님도 기대해 주십시오. 그럼 다음 주에는 서상갯마을하고 날이 갈수록 일단 두 곡은 예약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신 박수 문자를 조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는 대동강 너무 잘 넘어갑니다. 진짜 스타 중에 스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요. 응원합니다. 해운대 방현진님. 제가 11월 달에 제가 또 새 음원이 또 발표가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발표가 되면 소개도 좀 하도록 하고요. 또 올드팝 중에서 아주 유명한 해외의 노래를 제가 한국 취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쪽 가수한테 허락을 받고 그래서 외국에도 발매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녹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녹음하니까 그곡 노래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들으시면 아, 이 노래 하실 정도로 아주 유명한 곡입니다. 여기까지만 스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에서 정명수님, 통일이 되면 꼭 가고 싶은 곳이 대동강입니다. 남북이 서로 대화의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기타 연주에 따라서 흥얼흥얼 같이 따라 부릅니다. 우리 구경옥님, 앵콜앵콜 기가 막히게 맛깔스러운 목소리 앞에서 듣는 기분입니다. 또 은하수님도 부산에서 라이브가 좋아요. 앞에서 구성지게 부르시고 쳐다보고 박수치고 너무 좋습니다. 부평에서 말고노수님 가을밤 날아가는 기러기에 실린 목소리 아름다운 통키사 선율 가슴 깊이 감동이 파고들었어요. 말고노수님 또 문영구님 아 노래 정말 잘 부르시네요 하시면서 인사 주셨고요. 라이브 통키타 시간이네요. 좋은 노래들 즐겁게 잘 듣고 있어요. 최고입니다. 우리 관악구 성현동에서 김영부님 또 오늘도 변함없이 통키타 라이브가 이어져서 행복한 사람 중에 저도 일원입니다 하시면서 여러 노래 감미롭게 잘 들었다고 관악구 은천동에서 김태환님 아내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는 아주 멋진 남편이십니다. 힘내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 노래는요. 변산에서 민호님이 1부 때 청해 주신 노래인데 제가 감춰놨다가 라이브로 전해드리려고 소개합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이웃에 사시는 고부택 할머니께서 찐쌀, 올기쌀을 갖다 주십니다. 쌀 한 움큼을 입에 넣고 오물오물 불려서 먹으면 고소하니 맛있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이가 아프지만 고소하니 맛있네요. 하시면서 예. 김학래 임철호의 내가를 한 곡 청해 주셨는데 사실 이 노래를 고른 이유가 또 있어요. 지난주에 맑은 호수님이 저한테 여담인데요 동훈님 70년대에 발표된 대학가요제에서 발표된 노래들 중에서 아 그런 노래들도 한번 때가 되면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주셨는데 그때 김학래 임철호의 내가를 거기 수록해 놓으셨었거든요. 겸사겸사 그러면 제가 김학래 임철우의 내가 79년도 대학가에서 그랑프리 수상곡이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래 임철의 내가 전해드렸고요. 신중원과 엽전들의 미인 음원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 노래는 전주에 계신 현동수님께서 청해 주셨고요. 아까 익산의 그 천만송이 국화축제 소식 주셨잖아요. 10월 23일부터 시작된다고 해요. 아, 아까 보내주신 사진은 그러면 작년도 사진이겠군요. 네, 올해도 기대가 많이 되시겠습니다. 아, 많이들 구경 가시기를 바라고요. 자, 김학래 임철의 내가 보내주신 박수 문자 좀 소개할까요? 네. 예배 끝나고 가면서 듣고 있어요. 국민방송이니까 종교와는 상관없이 다 좋아하는 방송이죠. 전주에서 이순자님께서 문자 주셨고요. 또 말고노스님, 와 진짜 잘 부르시네요. 옛가요만 듣다가 이런 노래를 들으니까 또 한 30년은 젊어진 것 같습니다. 네, 저녁 준비하면서 청취만 했어요. 최고입니다. 복덩이님 오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박춘식님께서요. 73년도에 전역하셨다고 아까 예, 말씀 주셨죠. 저하고 똑같은 앤데 나이 들어서 친구였으면 좋겠네요 하시면서 아름다운 인생 예, 애청자로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주셨네요. 네, 아까 그 시흥에서 한재환님이신가요? 네, 그 아내분과 같이 네 한재환님 그 군부대 청춘의 시절에 군부대도 다녀오셨다고 하셨었는데 네. 자연에서 살고 있는 이현수님 이제는 날씨가 아침 저녁에는 쌀쌀하지만 네, 방송 잘 듣고 있다고 또 찾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신청곡들 다 못 전해드려도 보내주신 문자는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출석합니다. 항상 이 시간 좋은 음악 청취하고 있어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십시오. 인천에서 이진헌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더 소개할게요. 0184님, 네, 여름이 푹푹 쪄서 가을을 기다렸던가, 그리고 겨울이 혹독한 추위 때문에 봄을 기다리는가요? 불타던 여름, 미운정, 고우정 다 들었죠? 하시면서 여름날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한경애의 파도였나요? 썰물, 네, 또 이렇게 신청곡으로 썰물에 보냅니다라는 노래가 있나요? 청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들려드릴 노래 구경옥님께서 신청곡 퍼레이드 박수로 환영합니다 해주셨는데 지난주에 말씀 주시고 제가 준비한다고 약속을 드렸죠. 희자매의 실버들. 하, 이 노래 너무 멋진 곡이잖아요. 네. 기타도 한번 이렇게 튕겨보고 네. 그 소월의 시죠. 네, 실버들. 실버들을 천만사 늘여놓고도 가는 봄을 잡지도 못한단 말인가. 가을바람에 풀벌레 슬피 울 때. 이렇게 시가 이어집니다. 여기에 멜로디를 붙이고요. 희자매가 너무 멋지게 부른 노래입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버들 라이브에 이어서 하춘화의 물새 한 마리, 이 노래는 우리 윤용관 기사님이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오늘 2시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구경옥님 눈물 흘리면서 감상하셨다고요. 아,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행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복동이님도 잘 들으셨다고 인사 주셨고, 정말 시간이 아깝지 않은 2시간입니다. 실버들로 마무리해서 더 좋았어요. 방현재님, 자양동에서 정두훈님도 2시간 동안 잘 들으셨다고. 금채영 기사님, 이제는 글로벌 방송이 되었네요. 응원 늘 주시는 금채영 기사님 감사합니다. 자, 2시간 함께 했고요. 내일도 저녁 7시에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내일 7시에 다시 올게요. 정임진 농부님께서 손녀들 케어하면서 홍세민의 청춘이여 다시 한번 청해 주셨어요. 이 노래로 저도 인사드리고 물러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부산 경제를 살립시다.
2: 반갑습니다. 부산경제신문사 오다겸 대표입니다. 한태평양의 관문, 부산에서 태평양으로, 유라시아로, 우리나라 무역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동남권 경제. 우리 지역의 상근을 살리고 지원하여 부산경제를 더욱 빛나는 미래로 이끌어 나가도록 합시다. 동남권 부산경제를 살립시다. 부산은 세계 속의 미래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뛰는 희망의 시작. 부산경제신문이 함께합니다.
1: 이 캠페인은 동남권 경제 대변지 부산경제신문과 함께합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욕심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드뭅니다. 좋은 이익을 먼저 차지하려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고 때론 자신이 지은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것이 인간의 본능 같은 그런 마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익은 독점하려 하고 고통과 책임은 남에게 가하려는 태도가 만연한 사회에서 진정한 평화와 화합을 이뤄낼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립을 거두고 공존하기 위해 우리는 일상에서 어떤 처사와 마음 공부를 실천해야 할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론의 하모니 오늘 첫 곡으로 채환의 나팔 불어요 듣고 왔습니다. 원하는 걸 얻기 위해 내가 먼저 가져야 하고 때론 누군가를 앞질러 가야만 한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주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나누고 서로 화목하게 어울릴 때 비로소 진정한 성취가 찾아온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대산종사법어 회상편 11장 법문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합은 교단의 상징이요 전 인류의 표준이므로 화합을 위해서는 첫째, 어딜 가든 상생상화하기에 힘쓸 것이요 둘째,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라도 참회 개과하여 다시 살아나도록 용서해주고 그 책임은 내가 차지할 것이요 셋째, 일은 내가 먼저 하고 공은 남에게 돌릴 것이요 넷째, 누구나 그 일만 이루면 되는 것이니 누가 일을 하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라. 나 혼자서 잘 사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보다 더 귀한 가치는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있을 겁니다. 공을 남에게 돌리고 책임은 내가 먼저 지는 마음, 그리고 누군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배려. 대산종사님의 말씀처럼 화합이 인류의 표준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마음으로 마주하고 계신가요? 성가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성가 58장 반가울사 우리 동포, 성가 73장 몸과 마음 어울리어, 성가 126장 새 회상 만난 기쁨.

중국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 된 마음들이 나누는 말은 향수처럼 향기롭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향기로운 말을 나누며 살아가는 세상. 상상만으로도 행복해지지 않나요? 이렇게 화합과 협력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더욱 맑고 밝고 훈훈하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밑거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서든 서로 잘 살 수 있도록 힘쓰고 누군가 실수를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돌아올 이익보다 책임을 먼저 생각하고 공은 기꺼이 남에게 돌리며 누군가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에서 기쁨을 찾는 자리이타와 무아봉공의 마음도 필요하겠죠. 나만 잘 살겠다는 이기심은 당장 내 주머니를 채울지는 몰라도 결국 주변에 상처를 입히고 세상의 조화를 깨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로운 기운은 돌고 돌아 결국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기 마련이죠.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들을 위해 화합의 첫걸음으로 무엇부터 실천할 수 있을까요? 내가 먼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세상을 향기롭게 만드는 시작임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창작성가 세 곡 듣고 올게요. 디오니케의 꽃이 피네, 키스앤의 일원상의 진리, 조인의 난 감사해.

대산 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합은 교단의 상징이요, 전 인류의 표준이므로 화합을 위해서는 첫째, 어딜 가든 상생상화하기에 힘쓸 것이요. 둘째,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라도 참회 개과하여 다시 살아나도록 용서해주고 그 책임은 내가 차지할 것이요. 셋째, 이 일은 내가 먼저 하고 공은 남에게 돌릴 것이요. 넷째, 누구나 그 일만 이루면 되는 것이니 누가 일을 하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라. 나 혼자만 잘 살기 위해 남을 외면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이기심이라는 좁은 울타리에 갇혀 홀로 남게 되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기 위해 기꺼이 먼저 양보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상생과 화합의 큰 물결 속에서 늘 원만하고 화목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대산 종사님의 말씀처럼 인류의 소중한 표준인 화합을 실천하는 길, 언제 어디서나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자리이타와 무아봉공의 마음으로 주변을 밝게 만드는 우리 공부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론의 하모니 끝곡으로 장미의 마음마다 이웃마다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 시간.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 오늘도 좋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1: 나는 어지러운 거. 이것이 정치를 하는 어떤 임금이나 고관 대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필부필부에 있다 그랬어요. 필부필부도 있다. 정치를 잘못해서 이 모양이 됐다. 윗사람들의 탐욕을 부려서 이렇게 됐다. 이것이 주체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필부, 저 농촌에서 일하는 또는 어떤 그 공무원이라도 참 말단에 일하는 그런 사람한테도 결국은 책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도 또는 정치도 이런 것들이 바르게 서야만 그 국가도 천하도 세상도 사회도 안정을 이룰 수 있다. 이게 크고 넓게 보지 말아라. 내 자신 차려면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맡은 일에 성심성의를 다해서 일을 잘하고 아 그러면 자연적으로 사회국가 세계에 천하가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서경 태서상에도 보면은 오직 하늘과 땅은 만물의 부모이요 오직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니라. 유천지는 만물지 부모의 유인은 만물지장이라. 그렇죠. 천지가 없으면 만물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래도 땅에서 이렇게 받쳐주고 위에서 덮어주고 우로를 주고 또 옥토를 만들고 그렇게 만물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 중에서도 마물까지도 사람은 결국은 신령한 영성을 가지고 있어서 늘 신령한 그 마음으로 맞고 밝게 일하고 또 세상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고 뭐 회사 사원 노릇도 하고 뭐 기업가도 되고 이렇게 한다 하면은 세상 살만하죠. 그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 인구가 뭐 70억 80억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온 세상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 지역 따라서 혹시 다를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먹는 것 문제만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먹고 사는 문제만은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잘 협력하고 협조하고 또 부유한 나라에서 원조를 하고 보조하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문제만이라도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정치적인 이념이랄지 이런 것은 둘째치고 우선 이 생명을 다시 말하면 이 육신을 보호할 수 있는 먹는 문제만이라도 세상 모두가 함께 이렇게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한때가 자주 있는데 그것만이라도 하면 이제 좋겠죠. 예. 자보장경에도 부처님이 만일 사람이 부모 처소에 조그만 공양을 지을지라도 복을 얻으면 무량할 것이지만 조금이라도 불순함을 지으면 죄가 또한 무량하리라. 약인어 부모 소 작소 공양 획복 무량 소 작 불순 죄역 무량. 그러니까 부모가 바로 부처님이다. 부모 공양 잘하면 부처님 공양 잘한 것이고 부모 공양 못하면 역시 부처님 공양도 못한 것이다. 아이 내가 부모를 모시고 부모를 마음이랄지 뭐 상황이랄지 이런 걸 편치 못하게 해드리고는 아이 부처님 앞에 가서 우리 부모 건강하게 해주시고 뭐 내 자식 어떻게 성공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빈다고 부처님이 눈을 뜨시겠어요? 아마 네 부모한테 잘해라 그러실 것 같아. 돌아가서 네 부모한테 잘해라. 대종사님 말씀처럼 실지불 공부 잘해라 그 얘기죠. 변산 원광선원에 계실 때 이제는 지금 영원에서 이제 실상사에 계실 때 노부부가 실상사에 불공을 드리러 간다. 그래 여름날에 이렇게 대종사님 앉아 계시는데 그 노부부가 가시다가 또 앉아서 쉬는 겁니다. 노인장 뭐 들어가세요? 아이 내 부모 아니 내 며느리가 우리 며느리가 불효해서 불공을 좀 드리려고 한다. 여행사님께서 집에 있는 며느리한테 불공을 해라. 불공 드린 그걸 팔아서 며느리가 좋아하는 옷도 사줘보고 신발도 좀 사줘보고 그래봐라. 그래도 그 노인네가 이제 무시거든 안든가 이제 듣고 보니까 그럴만도 하거든. 그러니까 돌아가서 예, 그렇게 한 거라. 옷도 사주고 뭐 신발도 사주고 먹는 것도 좀 사주고. 그러니까 며느리 마음이 차차 돌아와. 그래서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효부가 돼버린 거라. 그래서 몇 달이 지난 뒤에 예, 대종사님 예, 뵙고 예, 그런 말씀 드리니까 그게 실지불공이다. 당처불공이다. 그래서 내 부모한테 잘해야 부처님도 돌아서고 눈도 뜨고 그러시지 집에서는 실컷 그 못된 짓 해놓고 하, 뭔 종교 어디 가서든 빌고 어디 가서 어떻게 오고 안 되죠. 시경에 아까 비슷한 얘기입니다. 아버지는 날 낳으시고 어머니는 나를 기르시니 애답다 부모시여 나를 낳아 기르고 수고하셨네. 그 은덕을 갖고자 해도 하늘처럼 높고 커서 끝이 없네. 그 이제 이 한편인데 이쪽은 어머니 부모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아 얼마나 힘쓰셨나. 그래서 그 은혜 보답을 하고 해도 저 하늘 밭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는 다 못하는 거예요. 효는 흉내만이라도 내면 그 사람이 효자가 되는 것이지 어떻게 다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효는 다 할 수가 없다. 아무리 효를 잘했다고 할지라도 다 할 수가 없다. 공자께서 아버지가 부르시면 네하고 대답하고 망설임 없이 달려갈 것이요 입안의 음식이 들었으면 즉시 뱉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으로는 아이 뭐 아버지가 좀 부르면 좀 늦게 가도 되지 이렇게 하려고 몰라도 옛날 사람 이렇게 했다고 말이죠. 부모가 부르면 머뭇거리지 말아라 하고 말이에요. 예. 바로 달려가라. 만일에 뭔 음식이 입에 있다 갈 때 삼키고 대답은 늦다고 말이에요. 바로 뱉어버리고 대답해라. 그래서 부모에 대한 예의, 공경, 존경 이런 것들을 잃지 말아라. 애문유치라는 책에도 네, 그 얘기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민작은 형제 그 이야기. 그 얘기니까 이렇게 넘기겠습니다. 해설이 안 됐네요. 이제 논나라 애공이 이제 정치를 이제 공자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어떻게 정치를 해야 합니까? 이게 정요 사민 부차수. 이게 정치라는 데서는 백성들이 좀 부유하고 또 이제 즐겁고 기쁘게 병 없이 오래오래 살고 이렇게 해야 한다 했는데 애공이 말하기를 이런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게 공자 박부렴적 민부. 이게 세금을 좀 엽게 걷어라. 세금을 많이 걷지 말아라. 세금을 걷어야 국가도 운영하고 어떤 민생, 뭐 복지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폭세를 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다 걷어가지 말아라.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놔두고 걷어가라 그 말이죠. 옛날에 그랬습니까? 폭정을 하는 사람들은 싹 꺼져가 버리잖아요. 우리도 일제강점기 그렇게 당했지 않습니까? 그 밥그릇 쓰죠? 노쓰죠? 싹 꺼져갔잖아요. 그러면 농사 짓는 건 싹 꺼져가 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백성들이 자연적으로 부유하게 살 수가 있어. 먹고 살 수가 있다. 그 얘기는. 무사직 원제. 어떤 사건을 만들지 말아라. 국가적으로 또 개인도 그러면 사건을 만들지 말아라. 그러면 죄가 벌어진다. 오히려 어떤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올가미를 씌워서 단절하는 그런 현상이 우리도 많이 당했다. 특히 독재 치하에서는 이런 현상이 많이 있답니다. 원죄적 민수라. 그래서 죄가 멀어지면, 죄가 없어지면, 멀어지면, 죄를 짓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살 만큼 사는 것이지. 수라는 자체가 뭐든 백살자고 천살자고 산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자기가 살 만큼 편안하게. 즐겁게, 기쁘게 살다가 죽게 된다. 공화, 약지, 즉, 과인, 빈대. 이렇게 한다면 과인은, 저는 참 그, 이런 일을 못하고 사니, 가난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참 이런 일을 할 줄을 모르니, 저는 아주 가난한 그런 사람 같습니다. 이때, 예, 공자께서 쉬운 계제, 군자, 민지, 부모, 미견, 기자부의 부모, 빈대다. 국가를 다스리는 그 입장은 바로 군자고 그런다고 하면 백성을 부모가 돼. 이제 그러니까 군사 군사부 일체라 그래. 임금 스승 부모는 한 법입니다. 시키하고 공경스럽고 하는 그러한 정치를 잘하면 민중은 백성 부모가 된다. 군자가 백성 부모가 된다. 그래서 미갱 기자부의 부모 빈자해라. 그 자식은 부유한데 그 부모는 빈천하게 산다. 가난하게 산다. 하는 것은 내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 저 애공 당신이 예, 가난은 같지만은 아니다. 백성들이 잘 사는데 어떻게 임금이 가난할 수가 있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잘해서 백성들에게 부유하게 살고 죄를 짓기 전에 미리서 방비를 얻고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죄의 올감을 씌우지 않는다 하면은 자연적으로 백성들이 잘 사니까 백성들이 잘 사면 아 임금도 잘 살 것 아니냐. 세금도 잘 거치고 어디 가서든지 존경을 받고 그럴 것 아니냐. 맹자 만장에도 효자가 지극하면 부모를 높이는 것보다 큰 것이 없고 효자지지 막대오 전친. 전친이다 말이야. 공경해라 부모를. 전친지지 막대오 이 천하양. 부모를 높이는 것은 지극하면 천하를 공경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신 자식이 돼가지고 이렇게 높은 배설을 하고 또 예를 들어 무슨 그 임금의 지위 오르고 그렇게 하면 천하로서 봉양하는 거죠. 더 큰 것이 없다. 천자의 아버지가 되었으니 높기가 지극한 것이고 천하가 봉양하였으니 봉양이 지극한 것이다. 시경의 기리효자도 효도가 오직 법칙이 된다고 하였으니 이것을 말한다. 이것은 그 누구를 얘기하냐 하면 순임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임금 아버지가 이제 그 맹인이에요. 그래서 지극한 효도를 다한 거라. 그래서 윤임금한테 이제 발탁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천자까지 이제 된 것이거든요. 천자가 되고 보니까 순임금이 효도한 것보다는 천하 사람 효도는 마찬가지라고. 천하와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해. 봉양을 해. 이거 이제 천하양이죠, 천하. 천하라서 봉양한다. 이것이 봉양의 지극함이다. 그래서 시경의 영은 효사, 효사직, 유칙, 차지하라. 길이 효도하니 효도 오직 법칙이 된다고 했다. 이렇게 효도를 하니까 그것이 이제 법칙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순임금처럼 예, 부모를 이제 받들어야 한다 하는 길이 됐다. 이제 그 말씀이죠. 이제 이야기인데 녹유봉친이라 사슴젖으로 부모를 봉양하다. 담자라는 사람, 이제 준나라 담자는 이제 천성적으로 효자했다. 부모님 연로하에 두 눈이 안질에 걸렸는데 사슴젖을 먹고 싶어 했다. 속없는 노인이라고 불러가도 모르죠. 어떻게 뛰는 사슴젖을 먹고 싶습니까? 지금 현상계로 본다고 하면 아, 뛰어다니는 그 사슴젖을 어떻게 먹고 싶어 해요? 그러나 담자는 사슴 가족을 걸치고 깊은 산에 들어가 사슴 무리 속으로 가서 사슴젖을 짜와 부모님을 봉양했다. 사슴이 이렇게 가족을 둘러쓰고 있으니까 저 사슴인 줄 알고 옆에 와서 놀고 또 새끼를 가진 그러한 그 사슴들이 옆에 있으니까 젖을 짠 거죠. 그렇게 해서 가지고 와서 봉양을 한 겁니다. 한 번은 사냥꾼이 담자를 사슴으로 알고 쏘려고 하자 담자가 큰 소리로 자신을 알려 죽음을 면할 수 있다. 그래서 사냥꾼이, 아, 본인은 사슴인 줄 알지. 사슴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응? 그래서 일어나서 큰 소리 하고 자초지정을 하니까, 이야기하니까, 아, 그러냐고. 오히려, 이제, 더 북돋아서 사슴들 많이 가지도록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활로 쏘지 않냐고, 사람이 어떻게 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효를 천하에 알려가지고 큰 효자가 되도록 했다. 습공친. 뽕나무 열매를 주워 모아 공양하다. 주들 습자, 그러잖아요. 뽕나무 열매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공양을 했다 하는 얘기인데, 최순이라는 사람인데, 한나라 사람인데, 그,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이제, 홀어머니 모시고 이제 살았습니다. 이게 왕망이 한나라를 찬탈한 후, 이제, 한나라가 잘 되어 가다가 왕망이 역성혁명을 일으킨 거죠. 흉년까지 들어서 먹을 것이 부족하자 채수는 뽕나무를 열매를 주어 서로 다른 그릇에 담아뒀다. 이제 잘 익은 것, 잘 안 익은 것 이렇게 이제 담아뒀다고 말이죠. 반란군인 정미군이 이를 보고 검은 열매와 붉은 열매를 왜 따로 담느냐고 물었다. 이제 반란군이 정미군이죠. 그러니까 최순이 잘린 것은 부모님께, 어머니께 갖다 드리고 덜 익은 것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제가 먹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동을 한 거 아닙니까? 정미군, 반란군들, 정미군들이 이제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미군이 그 효심에 감동해서 백미 두 말과 소발 하나를 줬다. 그러니까 이제 지효는, 직한효는 사람에 다 통하는 거죠. 기운이 다 통해 있는 거다. 매화복무, 아이를 이제 묻었다. 네, 그 얘기입니다. 한나라 곽거는 이제 집이 가난했는데 어머니 이제 밥상을 이제 차려드리면 손자가 있어. 손자가 어머니 밥상 옆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할머니가 돼가지고 맛있는 것 당신 입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다 손자 주다시피 하지. 그래서 손자를 주고니까 그 곽거 내외가 생각할 때 자식은 자식이고 무슨 부모 공양을 내가 하는데 저 아이가 부모 자식 것을 뺏으면 과 마찬가지니 이 자식을 묻어버리자. 그렇게 상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도 그러자. 부모는 한번 가시면 다시 만날 수가 없지만 뵐 수가 없지만 자식은 또 나오면 돼. 이제 그런 신병을 가지고 반대를 못했단 말이에요. 이게 각각 석자 깊이로 구덩이를 팠는데 그 안에서 황금 단지가 나왔다. 뚜껑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하늘이 효자 각거에게 준다. 관리도 가져갈 수 없고 백성들도 빼앗을 수 없다. 이거 그거예요. 천사 효자 각거. 하늘이 효자인 각거에게 준다. 황금 단지를 준다. 그래서 관부득지 벼슬 다리는 사람은 관가에서도 취해가지 못하고 민부득다리 백성들도 함부로 뺏어가지 못한다. 좋겠다. 그러니까 지효는 결국은 천감이 되는 거죠. 하늘이 감동을 한 거다. 지극한 효도는 지효 천감이라고. 진리가 감동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보상을 이렇게 해준 것 아닙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혹시 뭐 묵은 얘기 또는 고리타분한 얘기 뭐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의 얘기 등등이 예, 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정신만은 변할 수 있겠습니까? 또 철류는 어떻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신, 그 철륜 이런 것은 이어져야 한다 한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강목사친이라 나무를 새겨가지고 부모 얼굴을 새겨가지고 봉양을 했다. 한나라 정나라는 어려서 부모를 위해서 부모 봉양할 기회가 없었다. 이게 처리들이기 전에 이제 부모가 가셔버리니까 부모를 어떻게 만날 길이 없죠. 그러니까 예, 나무에다가 예, 부모님을 새겨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모시고 몇 끼 밥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됐으면 시간이 오래 가다 보니까 그 아내가 하시는 생각도 있겠죠. 아, 어떻게 사람인데 늘 그렇게 삼시세끼를 다 바치고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공경하지 않고 몰래 목상의 손을 네, 바늘로 찔렀는데 목상에서 피가 났다. 나무 형상을 즉 이제 나무로 만든 부모를 이제 미우니까 믿기보다도 그 목상에는 없었더라면 이제 이렇게 났는데 괜히 이제 목상이 있어 그랬다 해서 이제 미운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렇게 바늘로 좀 찔르는 것 같죠. 그러니까 그 목상에서 피가 나왔단 말이에요. 피가 흘러. 그러자 목상이 정나라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피가 나왔는데 아 목상을 보니까는 즉 아들을 보고는 눈물이 줄줄. 그래서 그 이유를 모르니까 이렇게 했다. 그래서 예, 그 뒤로 예, 이렇게 아내를 예, 쫓아내버렸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회일류친이라 이제 육적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후한 사람 육적이 6살 때 국왕 원수를 만났다. 원수를 귀의를 대접했다. 육적이 그 중에 두 개를 품어 놓고 예, 돌아가면서 인사를 하다가 땅에 떨어뜨렸다며. 이렇게 품에 놓는데 이제 가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다가 뚝 떨어졌단 말이죠. 근데 임금이 준 그 음식을 집에 못 가고 가지거든요. 거기서 다 먹고 와요. 못 먹으면 남겨도 가. 그래서 이제 원수들이 물은 겁니다. 융당은 육적은 손님으로 와서 왜 규를 품에 넣는가? 임금이 준 그 규를 어떻게 품에 넣느냐? 그러니까 육적은 무릎을 꿇고 대답했다. 돌아가 부친께 모친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귤을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다 먹겠습니까? 어머니께 드리려고 품에다가 이렇게 갈무렸는데 어쩌다가 인사되다 보니까 이렇게 흘렀습니다. 지금이야 귤이 흐르잖아요. 뭐 상점만 가면 얼마든지 사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옛날에는 귀했던가 봐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알고 원수를 기특해서 귤을 더 많이 주어서 이렇게 보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천륜의 기운은 오직 부모와 자식 사이에 흐르는 강물과 같고 연결된 가교, 다리와 같다 하는 생각을 할 때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은 생각하는 마음을 더 가져야 하고 살아계신 분은 효도를 다해서 부모께서 자식으로 인해서 걱정이 되지 않도록 바꾸는 불효기하고 있잖아요. 욕 때문에 미처가 효도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0: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였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박고 삶으로, 그 씨나 뿌리가 땅 속에 심어지면 시절의 인연을 따라 싹이 트고 자라나며, 동물들은 하늘의 뿌리를 박고 삶으로, 마음 한번 가지고 몸 한번 행동하고 말 한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 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맑고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출발합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 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 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 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 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 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0: 대종사 선원 해제식에서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무르천지에는 동남과 서북의 바람이 있고 세상에는 도덕과 법률의 바람이 있나니 도덕은 곧 동남풍이요 법률은 곧 서북풍이라 이 두 바람이 한 가지 세상을 다스리는 강령이 드는 바 서북풍은 상벌을 주지하는 법률가에서 담당하였거니와 동남풍은 교화를 주지하는 도가에서 직접 담당하였나니 그대들은 마땅히 동남풍 불리는 법을 잘 배워서 천지에 상생상화하는 도를 널리 실행해야 할 것이니라. 원불교 교존 대종경 교의품 3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하나의 진리와 삼동윤리가 바탕이 되어 세계 평화가 이룩되기를 염원하는 남서울교당 승상 김창규 교도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복 지을 기회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건만 보통 사람들은 복 지을 기회를 다 놓치고 난 뒤에 후회를 하느니라. 복도 지을 때 지어야 하나니 남이 복받는 것만 부러워하고 스스로 짓기는 싫어하니 안타까울 따름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신편 8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이 없을 때에는 항상 일 있을 때에 할 것을 준비하고 일이 있을 때에는 항상 일 없을 때의 심경을 가질지니 만일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의 준비가 없으면 일을 당하여 창왕 전도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일 있을 때에 일 없을 때의 심경을 가지지 못한다면 마침내 판국에 얽매인 사람이 되고만 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10장 법문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연차자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 2대 종법사이신 정산 종법사께서는 공덕을 짓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으로 널리 대중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들인 신공덕이고, 둘째는 덕을 베풀고 보시를 행해서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공덕이며, 셋째는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법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공덕 가운데 법공덕이 가장 근본된 공덕이라고 밝혀주셨는데요. 부산 원음 방송에서는 법문 공양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이 법공덕을 쌓을 소중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부산 051-241-1047번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전해주시는 법공덕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원음 방송의 법문 공양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0: 한 제자 어린아이에게 경박한 말을 쓰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른을 대할 때에는 어른 섬기는 도가 있고, 어린이를 대할 때에는 어린이 사랑하는 도가 있어서 그 경우를 따라 형식은 달라도 저편을 중하게 알고 위해주는 정신은 다르지 않으니, 어찌 어린 아이라 하여 함부로 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0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광 메디컬 센터 1층 삼정약국 조수영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극하면 변하는 것이 천지의 이치라.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나 국가나 모두 그 왕성할 때를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1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인정이 과하면 착심이 되나 적당하면 바로 그것이 덕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3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음 방송 캠페인 바다를 사랑합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떼어놓고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에 무심코 버린 생활 쓰레기나 선박에서 방치한 폐오구들로 아름다운 바다가 날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에 버려진 쓰레기가 인접 국가의 해안가에서 포착돼 국가적 문제가 되기도 했고, 심각한 오염이 수산자원 서식 환경을 악화시켜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바다를 살립니다. 많은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바다.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음부경에 이르기를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라 하였나니 생사라 하는 것은 마치 사시가 순환하는 것과도 같고 주야가 반복되는 것과도 같아서 이것이 곧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법칙이요 천지를 순환하게 하는 진리라. 불보살들은 이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자유하시며 범부 중생은 그 거래에 매하고 부자연 것이 다를 뿐이요 육신의 생사는 불보살이나 범부 중생이 다 같은 것이니 그대들은 또한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으며 각자 자신이 생사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그의 자유할 실력을 얻기에 노력하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때 너 잡았더라면

전 이창이 묻기를.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하여 어떠한 어른이 제일 큰 발견을 하여 주셨나이까? 답하시기를 제일 큰 은혜를 발견하여 주신 어른이니라. 또 묻기를 어떠한 사이에 큰 원수가 맺어지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가장 가까운 사이에 큰 원수를 짓기 쉽나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할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6장 법문입니다.

아침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잠시 쉬었다 가는 곳,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말씀하시기를 인조견은 결국 비단 행세를 못하나니 외식에 힘쓰지 말고 오직 씨를 기르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9장 법문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0: 반갑습니다. 정연아입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태풍과 수해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소 가정이나 일터에서 철저한 예방과 대비 활동으로 태풍과 수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야겠는데요. 먼저 태풍이 예고될 때는 TV나 라디오를 수신해서 태풍의 진로와 도달 시간을 숙지하고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해 막힌 곳을 뚫어야 합니다. 침수나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피 장소와 비상 연락 방법을 미리 알아두고 하천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겠습니다. 또한 응급약품과 손전 등 식수, 비상식량 등의 생필품은 미리 준비하고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이나 간판, 창문, 출입문 또는 마당이나 외부에 있는 헌 기구나 놀이기구, 자전거 등은 단단히 고정해야겠습니다. 전신주나 가로등, 신호등은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고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홍수가 우려될 때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은 대피 준비를 하고 물이 집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래주머니나 튜브 등을 준비해둬야겠습니다. 비탈면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가까이 가지 말고 바위나 자갈 등이 흘러내리기 쉬운 비탈면 지역의 도로 통행을 삼가며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하면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해야겠습니다. 침수된 지역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고 지정된 대피소에 도착하면 반드시 도착 사실을 알리고 통제에 따라 행동해야겠습니다. 철저한 예방과 대비로 여름철 풍수의 피해를 방지합시다. 즐겁고 건강한 여름나기.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방송 재난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1: WBS 원음방송 캠페인 음식물을 낭비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쪽에선 음식물이 넘쳐나고 또 다른 쪽에선 먹을 것이 부족하니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요?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식당엔 여전히 풍성한 식단들로 넘쳐납니다.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가 쌓이고 또 그것을 치우느라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음식을 필요한 양만큼 준비하고 항상 이웃을 돕는 마음을 가집시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크고 작은 산이 많이 있으나 그 가운데 가장 크고 깊고 나무가 많은 산에 수많은 짐승이 의지하고 살며 크고 작은 냇물이 곳곳마다 흐르나 그 가운데 가장 넓고 깊은 바다에 수많은 고기가 의지하여 사는 것 같이 여러 사람들이 다 각각 세상을 지도한다고 하나 그 가운데 가장 덕이 많고 자비가 너른 인물이라야 수많은 중생이 몸과 마음을 의지하여 다 같이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상극의 마음이 화를 불러들이는 근본이 되고 상생의 마음이 복을 불러들이는 근본이 되나니라. 대정경 요훈품 31장 말씀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에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동하고 정하는 두 사이에 취사력 얻는 빠른 방법은 정의인 줄 알거든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죽기로서 실행할 것이요. 불의인 줄 알거든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죽기로서 하지 않을 것이요. 모든 일을 작용할 때 즉시 실행이 되지 않는다고 낙망하지 말고 정성을 계속하여 끊임없는 공을 쌓을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2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방심하지 않는 데에 성공이 있나니 끝까지 중단하지 말고 결과를 내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62장 법문입니다.

Let the kids go away and trust them for your body and soul.

Like this.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더블유비에스 원인 방송 캠페인 강풍에 대비합시다. 강풍 때에는 공사장 근처는 위험합니다. 가까이 가지 맙시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맙시다. 운전 중일 경우 감속 운행합시다. 천둥, 번개가 칠 경우에는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송전 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 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고층 아파트 등 대형 고층 건물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유리창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창문에 붙이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맙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맙시다. 대피할 때는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둡시다.

저 하늘은 무형한 공기와 공기의 결합이요. 이 지구는 작은 먼지와 먼지의 결합이며, 한 방울 두 방울의 물이 대해 장강을 이루었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세계의 인류를 이루었으며, 억만 거액도 한 푼 두 푼이 그 근본이요. 불보살 성현의 큰 정신도 온전한 한 생각이 모이고 모인 것이라. 무엇이나 합하면 큰 것이요, 거기에서 큰 위력이 생기나니, 남다른 경륜으로 남다른 사업을 뜻하는 이는 반드시 먼저 단결의 위력을 통찰하고 그 대의를 체득하여 단결의 실현에 노력하나니, 우리의 급선무는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정산종사 결혼하는 학인에게 글을 주시니 믿음은 모든 선의 근본이요 화합은 모든 복의 근원이라 하심이요 후일에 따로이 한 귀를 더 써주시니 정성은 모든 덕의 조종이라 하심이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46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여의 보주가 따로 없나니 마음에 욕심을 떼고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에 자유자재하고 보면 그것이 곧 여의 보주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3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삼보를 신앙하는 데에도 타력신과 자력신의 두 가지가 있나니 타력신은 사실로 나타난 불과 법과 승을 사실적으로 믿고 받드는 것이요 자력신은 자성 가운데 불과 법과 승을 발견하여 안으로 믿고 수행함이라. 대정경 신성품 8장 말씀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더블유비에스 원음 방송 캠페인 홍수에 대비합시다. 홍수로 물이 빠져나가고 있을 때 물에서 멀리 떨어집시다. 기름이나 더러운 물로 오염됐을 경우가 많습니다. 흐르는 물에서는 약 15cm 깊이의 물에도 휩쓸러 갈 수 있습니다. 홍수가 지나간 지역은 도로가 약해져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재난 발생 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홍수로 밀려온 물에 몸이 젖었을 때는 비누를 이용해 깨끗이 씻읍시다. 집에 도착한 후에는 들어가지 말고 붕괴 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합시다. 가스, 전기 차단기가 잠겨 있는지 확인하고 기술자의 안전조사가 끝난 후 사용합시다. 집안에 진입하면 가스가 새어서 축적돼 있을 수 있으므로 성냥불이나 라이터불을 사용하지 말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합시다. 침투된 오염물에 의해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를 먹거나 요리 재료로 사용하지 맙시다. 수돗물이나 저장식수도 오염 여부를 반드시 조사한 후에 사용합시다.

도가에서 공부인의 신성을 먼저 보는 것은 신이 곧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모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며 모든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니 신이 없는 공부는 마치 죽은 나무에 걸음하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결과를 보지 못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도 먼저 독실한 신을 세워야 자신을 제도하게 될 것이며 남을 가르치는 데에도 신 없는 사람에게 신심나게 하는 것이 첫째 가는 공덕이 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길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이것이 만고의 변함없는 상도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정산정사 말씀하시기를 형상 있는 창고만 채우려 힘쓰지 말고 무형한 진리 세계의 창고를 채우기에 힘쓰라. 수도인이 세속을 부러워하고 거기에 마음을 집착하면 그것이 종자가 되어 내세에 그 세속의 욕심을 이룰 수는 있으나 수양이 매하여져서 잘못하면 타락하기 쉽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30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인에게 세 가지 스승이 있나니 말로나 글로나 행동으로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 사람 스승과 눈앞에 버려 있는 무언의 실제로서 나를 깨우쳐 주는 우주 스승과 스스로 자기를 일깨워 주는 양심 스승이라. 사람이 큰 도를 이루고자 하면 이 세 가지 스승의 지도를 다 잘 받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무본편 53장 법문입니다.

부부의 돈은 첫째 화합이니 부부가 서로 경애하고 허물을 서로 용서하며 사업을 서로 도와서 끝까지 알뜰한 벗이 되고 동지가 될 것이요. 둘째는 신의니 부부가 서로 그 정조를 존중히 하고 방탕하는 등의 폐단을 없도록 하며 세상에 드러난 큰 죄가 아니고는 어떠한 과실이라도 관용하고 끝까지 고락을 함께 할 것이요. 셋째는 근실이니 부부가 서로 자립하는 정신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생활해 넉넉한 가정을 이루며 인륜에 관한 모든 의무를 평등하게 지켜나갈 것이요. 넷째는 공익이니 부부가 합심해 국가나 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서로 충실히 이행하며 사선사업이나 교화, 교육사업 등에 힘 닿는 대로 협력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세전 부부의 도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방송하는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은 호출부호 HLQJ, 주파수 FM 104.9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 원음방송 편성 책임자는 진기영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부산 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HLQJ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연휴가 가장 많은 달 10월, 한글날 휴일과 주말을 앞두고 있어서 오히려 바쁠 예정인 목요일입니다. 월요일 대체 휴일과 금요일 한글날이 빠지니 업무는 자꾸 밀리고 해야 할 일들이 쌓여가네요. 차근차근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평화로운 주말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창문을 아주 조금만 열어놓고 새벽의 차가운 공기 코끝으로 깊이 들여마셔 보세요. 피부 깊숙이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는 어제의 걱정과 내일의 불안을 떨어내고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을 살게 합니다. 그렇게 깊은 호흡으로 성지의 아침 시작할게요.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정신은 항상 적적한 가운데 성성함을 가지고 성성한 가운데 적적함을 가집니다. 만일 혼침에 기울어지면 새로운 정신을 차리고 망상에 흐르면 정념으로 돌이켜서 무위자연의 본래 면목자리에 그쳐 머뭅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11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일체가 다 마음에 짓는 바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일원상서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유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27장입니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큰 것이며 유념보다 무념이 더 크나니 대개 유는 태가 있으나 무는 태가 없는 까닭이니라. 유념의 공덕에는 유루의 복이 오고 무념의 공덕에는 무루의 복이 오나니 옛사람이 상천의 덕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다 하였나니라. 자취 없는 덕을 쓰는 이는 하늘 같은 덕을 쓰는지라. 이는 능히 시방을 거느리나니 인간 복만 타려하지 말고 천복을 짓고 받으며 사람의 스승만 되려 말고 삼계의 스승이 되라.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으며 자취도 없는 덕. 오늘도 스승님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가운데 꽃의 월츠, 구스타브 누다멜이 지휘하는 LA 필하모닉의 연주 들려드리면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도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크신 은혜 속에 희망찬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현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사납고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삿되고 거짓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 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 2대 종법사이신 정산 종법사께서는 공덕을 짓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으로 널리 대중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들인 신공덕이고, 둘째는 덕을 베풀고 보시를 행해서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공덕이며, 셋째는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법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공덕 가운데 법공덕이 가장 근본된 공덕이라고 밝혀주셨는데요. 부산 원음 방송에서는 법문 공양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이 법공덕을 쌓을 소중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부산 051-241-1047번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전해주시는 법공덕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원음 방송의 법문 공양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물질 문명은 주로 육진 생활에 편리를 주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바로 현상에 나타나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있으며 도덕 문명은 원래 형상 없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더디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없나니 재생 의세하는 위대한 힘이 어찌 물질 문명에 비할 것이며 그 광명이 어찌 한 세상에 그치고 말 것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3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경호입니다. 강가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생기지만 허공에 돌을 던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에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경계일 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이내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항상 이러한 마음 자세로 일에 응하고 사물을 접하면 몸과 마음이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조금만 방심하면 나다 하는 아상이 나타나서 스스로 속박을 하고 괴로워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원흥가족은 동하고 정하는 가운데 공인부심을 놓지 않아서 언제 어디서든 본래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2절 부모은 부모 피은의 강령. 우리가 부모에게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부모가 아니어도 이 몸을 세상에 나타내게 되었으며, 설사 나타났더라도 자력 없는 몸으로서 저절로 장양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누구나 그렇지 못할 것은 다 인증할 것이다. 부모가 아니면 이 몸을 나타내지 못하고 장양되지 못한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대범 사람의 생사라 하는 것은 자연의 공도요, 천지의 조화라 할 것이지만은, 무자력할 때 생육하여 주신 대은과 인도의 대의를 가르쳐 주심은 곧 부모 피은이니라. 부모 피은의 조목. 부모가 있으므로 만사 만리에 근본되는 이 몸을 얻게 되며, 모든 사랑을 이에 다하사 온갖 수고를 잊으시고 자력을 얻을 때까지 양육하고 보호하여 주시며, 사람의 의무와 책임을 가르쳐 인류 사회로 지도하심이니라. 부모 보은의 강령. 무자력할 때 피운된 돌을 보아서 힘이 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사람에게 보호를 줄 것이니라. 부모 보은의 조목. 공부의 요도 사막 팔조와 인생의 요도 사은 사요를 빠짐없이 밟을 것이요. 부모가 무자력할 경우에는 힘 미치는 대로 심지의 안락과 육체의 봉양을 드릴 것이요. 부모가 생존하시거나 열반하신 후나 힘 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타인의 부모라도 내 부모와 같이 보호할 것이요. 부모가 열반하신 후에는 역사와 영상을 봉안하여 길이 기념할 것이니라. 부모 배은. 부모에 대한 피은, 보은, 배은을 알지 못하는 것과 설사 안다 할지라도 보은의 실행이 없는 것이니라. 부모 보은의 결과. 우리가 부모 보은을 한다면 나는 내 부모에게 보은을 하였건만은 세상은 자연히 나를 위하고 귀히 알 것이며, 사람의 자손은 선악간에 그 부모의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이치인지라, 나의 자손도 마땅히 나의 보은하는 도를 본받아

예, 원불교 정전 교의편 부모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어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성가 57장 부모님 찬송가였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 드립니다.

15. 대종사 서울교당에서 친히 도량에 제초를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도량에 제초를 한 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었나니, 하나는 교당 책임자들이 매양 도량의 정리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을 본보이기 위함이요,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자주 살피지 아니하면 잡념 일어나는 것이 마치 이 도량을 조금만 불고하면 어느 틈에 잡초가 무성하는 것과 같아서 마음 공부와 제초 작업이 그 뜻이 서로 통함을 알리어 제초하는 것으로 마음 공부를 대조하게 하고 마음 공부하는 것으로 제초하게 하여 도량과 심전을 다 같이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라. 그대들은 이 두 가지 뜻을 항상 명심하여 나의 본의에 어긋남이 없기를 부탁하노라. 16. 대종사 언제나 수용하시는 도구를 반드시 정돈하사 비록 어두운 밤에라도 그 두신 물건을 가히 더듬어 찾게 하시며 도량을 반드시 정결하게 하사 한 점의 티끌이라도 머무르지 않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수용하는 도구가 산란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산란한 것을 나타내며 도량이 깨끗하지 못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밭이 거친 것을 나타냄이라. 그러므로 마음이 게으르고 거칠면 모든 일이 다 다스려지지 못하나니 그 어찌 작은 일이라 하여 소홀히 하리요. 17. 대종사 잠깐이라도 방안을 떠나실 때에는 문갑에 자물쇠를 채우시는지라. 한 제자 그 연유를 묻자오매 말씀하시기를 나의 처소에는 공부가 미숙한 남녀노소와 외인들도 많이 출입하나니 혹 견물생심으로 죄를 지을까 하여 미리 그 죄를 방지하는 일이니라. 18. 대종사 조각종이 한 장과 도망연필 하나며 소소한 노끈 하나라도 함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껴 쓰시며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흔한 것이라도 아껴 쓸 줄 모르는 사람은 빈천벌을 받나니 물이 세상에 흔한 것이나 까닭 없이 함부로 쓰는 사람은 후생에 물 귀한 곳에 몸을 받아 물 곤란을 보게 되는 과보가 있나니라. 19. 대종사 일이 없으실 때에는 앞으로 있을 일의 기틀을 먼저 보시므로 일을 당하여 군색함이 없으시고 비록 폐물이라도 그 사용할 때를 생각하사 함부로 버리지 아니하시므로 폐물이 도리어 성한 물건같이 이용되는 수가 많으니라. 20. 대종사 매양 의식이나 거처에 분수밖에 사치를 경계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분수밖에 의식주를 취하다가 스스로 폐가 망신을 하는 수도 있으며 설사 재산이 넉넉하더라도 사치를 일삼으면 결국은 삿된 마음이 치성하여 수도하는 정신을 방해하나니 그러므로 공부인들은 의식 거처 등에 항상 단박과 질소를 위조하여야 하나니라. 21. 대종사 몇 제자와 함께 총부 정문 밖에 나오심에 어린이 몇이 놀고 있다가 다 절을 하되 가장 어린 아이 하나가 절을 아니하는지라. 대종사 그 아이를 어루만지시며 내가 절을 하면 과자를 주리라 하시니 그 아이가 절을 하거늘 대종사 웃으신 후 무심히 한참 동안 걸으시다가 문득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잠깐 기다리라. 내가 볼일 하나를 잊었노라 하시고 다시 조실로 들어가시어 과자를 가져다가 그 아이에게 주신 후 가시니 대종사께서 비록 사소한 일이라도 항상 신을 지키심이 대개 이러하시니라. 22. 대종사 병환 중에 계실 때 한 제자가 이웃 교도의 가정에 편안히 비기실 의자가 있사오니 가져오겠나이다 하고 사례었더니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만두라. 그 주인이 지금 집에 있지 아니하거늘 어찌 나의 편안한 것만 생각하여 가져오리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자원이나 승낙 없는 물건을 함부로 청하여다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니라. 23. 대종사 편지를 받으시면 매양 친히 보시고 바로 답장을 보내신 후 보관할 것은 정하게 보관하시고 그렇지 아니한 것은 모아서 정결한 처소에서 태우시며 말씀하시기를 편지는 저 사람의 정성이 든 것이라 함부로 두는 것은 예가 아니니라. 24. 대종사 하루는 한 제자를 크게 꾸짖으시더니 조금 후에
그 제자가 다시 오매 바로 자비하신 성 안으로 대하시는지라. 옆에 있던 다른 제자가 그 연유를 묻자오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아까는 그가 끓이고 있는 사심을 부수기 위하여 그러하였고 이제는 그가 돌이킨 정심을 북돋기 위하여 이러하노라.

오늘 대성경 본문은 실시품 15장에서 24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성가 달보다 두렵다고였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26. 이어 말씀하시기를 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단체의 성공의 근본은 대중의 정신 통일에 있나니 우리 남녀 대중이 다 구인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 모든 근심과 낙을 오직 여기에 붙이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외상은 날로 달로 발전을 볼 것이나 남녀 대중의 마음에 무슨 고장이 있으면 우리의 발전은 지체되리라. 구인의 창립 정신에는 자신이나 사가에 대한 걱정은 없었나니 중생을 위하는 이는 자신의 노후나 병들 때 일등을 스스로 생각할 겨를이 없으며 남녀나 자타의 상에 끌려 대체를 그르치지 아니하나니라. 자기 일만 앞세워 걱정하면 사람이 옹졸하고 비루해지며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동지를 먼저 근심해 주어야 참다운 동지요 불보살이니라. 27. 말씀하시기를 우리 회상에서도 과거 일이 좋으면 과거사를 참고하고 새 의견이 오르면 그 의견에 쫓아서 누구의 의견으로든지 교단만 발전시키면 될 것이오늘 자기가 낸 의견은 세우려고 애를 쓰면서 남이 낸 의견은 비록 좋은 의견이라도 기꺼이 따르지 않고 방관하는 수가 없지 않나니 이러한 생각은 단체나 국가의 진보를 막고 그 힘을 약하게 하는 독소라. 대중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좋은 의견이어든 자타의 상을 떠나 기쁘게 따르고 협력하는 정신을 먼저 가져야 하나니라. 28. 말씀하시기를 회룡고조라는 말이 있나니 이는 산의 지맥이 뻗어 내려오다가 그 본산을 돌아다 보는 형국을 이름이라. 무정한 산맥도 그 근본을 잊지 아니하고 돌아다 보므로 그 지기가 매양 승하다 하나니라. 돌이켜 살펴보면 우주 만유는 허공의 근본에 있고 모든 유정은 각기 마음의 근본에 있고 모든 인류는 각기 조상의 근본에 있고 여러 단체는 그 단체의 창도자와 선진자들과 그 단체를 총괄하는 중앙의 근본에 있나니 우리 외상도 대종사를 비롯하여 여러 선진들의 핏땀 어린 노력으로 이루어졌고 각 지방과 각 기관은 중앙을 인하여 건립되어 있으므로 우리들은 항상 대종사와 선진 여러분의 노고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와 경모의 뜻을 길이 가져야 할 것이며 또한 각 지방과 기관은 그 근본이 되는 중앙을 잊지 아니하고 항상 받들고 협조하는 정신을 가져야 할 것이니라. 29. 이어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본과 말은 둘이 아니며 선진과 후진이 둘이 아니며 중앙과 지방기관이 둘이 아니니 선진이 없으면 후진이 어찌 있으며 후진이 없으면 선진의 공로가 어찌 드러나며 중앙이 없으면 지방과 기관이 어찌 있으며 지방과 기관이 없으면 중앙이 어찌 그 계획을 실현하리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양 각자의 소원을 바라는 데에도 그 근본을 잘 살펴서 근본에 세울 것이요. 각자의 공부를 진행하는 데에도 근본을 잘 살펴서
근본되는 공부에 청진할 것이요.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도 각자의 처지를 잘 살펴서 선진자는 선진자의 임무를 다하고 후진자는 후진자의 도리를 다하며 부모 사장은 부모 사장의 책임을 다하고 자녀 제자는 자녀 제자의 의무를 다하여 각자 각자가 다 그 근본과 처지를 살펴서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면 모든 일에 결함됨이 없을 것이나 발원이나 수행이 그 근본을 놓고 끝에 흐름이여 후진이 선진을 망각하고 지방과 기관이 중앙을 쳐버린다면 이는 본을 놓고 말을 취함이라 그 사업이 성실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또는 선진과 중앙이 후진과 기관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이익과 대우만을 바란다면 이는 본만 취하고 말을 놓는 것이라 어찌 본과 말이 합치된 원만한 성과를 보리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모든 일에 매양 그 근본과 처지를 잘 살펴서 서로 바탕하고 서로 의지하는 정신으로서 세상의 발전과 각자의 발원 성취에 매진하여야 할 것이니라. 30. 말씀하시기를 우리 사업기관이 여러 가지로 버려 있으나 전체가 다 우리 사업이니 항상 자기 맡은 사업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의 사업을 두루 생각하라. 맡은 일에 구분이 있고 선후 대수는 있을지라도 다른 사업을 무시하면 원만히 우리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나니 맡은 임무에 충실하면서 전체 사업을 내 일같이 살펴야 참으로 큰 사업의 주인이니라.

0: 오늘 정산종사 법원은 공도편 26장에서 30장까지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성가 36장 우리 회상 벚꽃소리였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1: 27. 대산종사 이동진화 열반기념제에서 추모하시기를 회상의 새벽머리 동쪽이 진동하였어라. 순치황제 복음의 출가 거룩할사 육타원 이동진화 종사여 왕가의 새각시 곱게 단장한 채 걸어서 만덕산을 찾았습니다. 한마음 돌려 바치고 올린 그 큰 서원 큰 신성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주산종사님께 일관하셨고 상하 좌우로는 자비 어머니이셨네. 나에게는 부모의 위치였으나 영겁의 신맥을 가졌으니 그 신법 광대 무량하심이여 하늘에 솟고 땅에 퍼져 가득함이로다. 육근이 육진 중에 출입하되 물들지도 섞이지도 아니함이요 육합하였도다. 육도 자유하심이여 성자의 대불사로다. 나라의 서중백과 이모가 생명을 나누어 구국함이었으니 한국전쟁 시 살신성인으로 동지들을 구하셨네. 빛날 쏜 그 큰 공덕이여 긴 하늘 긴 땅 길이리라 길이리라. 28. 대산종사 양하운 대사모의 열반을 앞두고 말씀하시기를 생사는 가고 오는 것이니 일체 해탈하시고 인과는 주고받는 것이니 먼저 보십시오. 그러면 천지가 내 집이요 일체 생명이 내 권속이 되어 어디를 가나 넉넉한 곳이 되고 일체 중생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병을 이기는 데 있어서나 영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것은 마음을 안정하고 일체를 해탈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 것이니 해탈을 제일 보배 삼으시고 안정을 제일 보배 삼으소서. 애착 탐착이 본래 적으셨지만 더욱더 없도록 하시어 일체 해탈 일체 안정하는 그 마음 그 소원만 가지시면 되나이다. 29. 대산종사 신도형 영가에게 고하시기를 각사는 젊어서 갔으나 그 판국이 열애라. 열애의 기틀을 다 잡고 갔으므로 영생이 걱정 없나니 깨달을 각자가 명예로 내린 법포가 아니요 깨쳤기 때문이니라. 영가는 남이 없는 법의 근본 자리를 깨쳐 얻었고 세지 않는 지혜의 도를 통달하였으니 일원 대도 영겁 법자로 속히 갔다 속히 돌아와 미진한 큰 일을 다 이루기 바라노라. 30. 대산종사 백지명 영가에게 고하시기를 천타원은 짧은 일생이나마 크게 살았고 법이 있게 잘 살았도다. 영천영지에 큰 광명과 큰 복록이 무량할 것을 믿고 모든 동지와 마음 아파하면서 축원하노니 불법의 힘을 빌려 생사의 바다를 뛰어넘고 불법의 힘을 빌려 인과의 끈을 다 풀지어다. 31. 대산종사 조전권 영가에게 고하시기를 공해여 공해여 텅 비고 다북 찼음이여 거친 풍랑 반세기에 무력상도 꺾어버리고 남녀상도 꺾어버리고 명예상도 꺾어버려 시방을 내 살림 삼았도다. 새천지 열린 새 회상에 정녀도 제일 먼저 여자 전무 출신도 제일 먼저 여자 교무는 제2호로 새 역사의 장을 이루었도다. 공타원 종사여 하늘 땅 그 사람 되시기 서원해서 세세생생 이 회상 주인 되시어 도명 덕화하시고 만 중생 건지시는 운전사가 되소서.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 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0: 자, 우리요. 그런 그 가능성을 우리가 계속해서 열어나가가지고 참 우리가요. 이 일상생활 속에서 본말을 분명히 해가지고 그 이제 근본에다가 이제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신법을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써나가자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 장을 마치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6장도 앞장하고 지금 이제 비슷한 내용이죠. 이제 비슷한 그 이제 내용인데 이제 그 이제 대의는요, 6장의 대의는요, 큰 발심과 작은 욕심.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큰 발심과 작은 욕심. 그래서 그 이제 이 시작이 어떻게 그 되는가 하면요, 보세요. 그 이제 큰 발심을 낸 사람은 작은 욕심을 매 끌리지 아니한다. 지금 그랬습니다. 큰 발심을 한 것은. 아까는 제가 이제 마음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그랬죠. 그 마음 공부를 우리가 해야겠다 하는 것은 큰 발심이에요. 그건 큰 발심 아닙니까? 그게 큰 발심이 됩니다. 그게 이제 그런데 그게 이제 큰 발심인데 이건 이제 작은 욕심을 우리가 이제 매 끌리지 이제 아니한다고 그랬는데 예를 이제 어떻게 드는가 하면요 이 포수한 포수를 예를 들으시네요. 포수요. 지금도 포수 있습니까? 하, 있어요? 근데 참 저 지금 산책하는 코스예요. 참 가끔 가다가요 도로가 막 뛰어 지나가는데 하다 정말 그 노루가 참 굉장히 빠르네요. 근데 이놈이 말입니다. 그 이제 그 산이 그 얼마 큰 산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산책하는 그 산이요. 그게 이제 한번 가면 400보 갔다 오면은 400보 하니까 한번 왕복하면 800보예요. 그런 산이거든요. 아 그런데요. 그 이제 저쪽에도 산이 있고 또 들판이 조금 있고 제가 운동한 산이 있고 또 조금 더 가면 또 산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놈이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이쪽에서 산에서 와갖고 이리 우리 산을 지나가지고 저쪽 산까지 갔다가 막 달리는데 그게 이제 또 곡식도 그 오히려 노루가 말이죠 다 밟아버리더라고요. 그게 이놈이 많이 댕기니까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요 노루를요. 아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노루를 가끔 한 번씩 보는데 그 제가 노루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요 노루 아유 지금 익산 시내에서 노루 보고 사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전화 되니까 지금 노루를 보고 살죠. 그렇게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사는데 예전에는 사실은 포수들이 많이 있었죠. 이제 포수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그 포수가 이어서 이제 대종사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요. 사자나 범을 잡으려는 것은, 잡으려는 포수는 이제 껑이나 토끼 같은 걸 보고 총 안 쏜다 그랬죠. 그러면 총소리 듣고 도망가 버리니까. 그게요. 그게 이제 작은 것에 지금 욕심을 안 낸다 이 말 아닙니까? 작은 것에요. 포수도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포수도요. 큰 거를 잡으려고 하면은 작은 것에 다 욕심을 내면은 큰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를 지금 딱 이제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큰 발심과 적은 욕심을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껑이나 토끼는 작은 욕심이죠. 잡는. 또 사자나 범을 잡는 것은 큰 욕심, 발심 아닙니까? 큰 발심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이것을 이제 비유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지금 이제 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이게 이제 지금요. 이렇게 지금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큰 발심과 작은 욕심을 이제 구별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생활을 하다가 보면요. 어느 것은 큰 발심이고 어느 것은 작은 욕심인가 그거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생활하고 사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아니요. 지금요. 이거 강의하러 들으러 오시는 것이 큰 말씀입니까? 볼 일이 보러 가는 것이 큰 말씀입니까? 아이고 내가 그건 무난 많은데 아, 자 이렇게 이제 아 참말로요.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느 것은 큰 말씀이고 어느 것은 작은 욕심이다. 이거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이걸 구별 못한다고 하는 것은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뭔가 하면요. 사자나 범과 껌과 토끼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죠. 동물은 쉬워요. 그렇죠? 동물은 쉬운데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이죠. 어느 것은 사자나 범이고 어느 것은 토끼고 껌이고 하는 것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죠. 사람 사는 데 있어서요. 얼마나 많은 복잡한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사는 속에서 이 두 가지를 구별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먼저 그 알아야 그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뭔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요. 그게 이제 이 지금요. 이거 개인도 이렇습니다. 개인도요. 이런데요. 이 집단과 단체를 운영하는 데 있었어요. 단체를 운영하는 데 있었어. 이 집단과 단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도 큰 발심과 작은 욕심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죠? 안 그러겠습니까? 아니요. 개인은 그래도 좀 단순해요. 그렇죠? 개인은 좀 단순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집단과 단체를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요.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잖아요.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집단과 단체를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 집단과 단체를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루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것이 큰 것이다. 이 사람은 이것이 큰 것이다. 서로 주장이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습니까? 그 주장이 다를 수 있는데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일을 해나가는 그 집단과 단체 일들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 수많은 복잡한 일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보세요.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요. 완전히 갈려져 있죠. 어느 것이 큰 것이고 어느 것이 적은 것인가 구별하기가 쉽습니까? 집단과 단체 하나의 국가. 자, 근본에서부터 우리는 따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력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뭐 선택 못 하겠네. 자, 근본을 우리가 원자를 파괴시켜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원자를 파괴시킨다. 이거요. 근본적인 배연이에요.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뭔가 하면요. 원자입니다. 물질을 형성해요. 제가 이거, 제 몸뚱아리 있죠. 또 이런 거 다 있죠. 이게 다 있죠. 이 지금 이런 모든 물질의 기본 요소가 뭔가 원자래요. 그 기본 요소를 파괴시키갖고 그것에 에너지가 나온다니까. 이런 말이죠. 복잡한 관계 속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판단하기가 쉽겠습니까? 엄청 어려운 거예요. 자기의 마인드, 어떤 마인드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이게 달라진다 이 말이죠. 이런 복잡한 사회적 구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대종경 지금 수행품 6장 이 말씀은요, 큰 발심과 작은 욕심, 이것을 말이죠, 구별하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치와 원리를 항상 따져가지고 그 이치와 원리에 입각해가지고 모든 현상들을 우리는 말이죠 파악해 나가는 이런 지혜와 설계가 필요한 그런 시점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과거의 보수들은 사실은 쉬웠어요. 사자, 범, 뭐 그 큰 동물 그 구별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의 보수는요. 지금 시대 보수, 저도 보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다 보수예요. 보수인 줄 아십니까? 아이 혜성님, 뭐 잡으러 오셨어? 뭐 잡으러 왔느냐고요?
1: 마음 공부 잡으러 왔다.
0: 마음 공부 잡으러 왔다. 예, 진짜 잘 잡으러 왔네요. 자, 이렇게 되는, 아이고, 지금 시대의 보수는요. 과거 시대에 그 구별하고는요, 지금은요, 차원이 달라요. 이런 복잡한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대종경 수행품 6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지금 시대의 보수들이요, 정신 차려가지고 사자나 범, 토끼와 꿩을 제대로 구별하거라.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이에요. 이걸 구별을 못하면은요, 엉뚱한 거 하다가 사자나 범 다 놓쳐버린다 이 말이죠.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야, 이게 지금 저 우리 대종경 이 말씀 좋죠. 이렇게 지금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 글쎄요, 우리가 이거를 구별을 이거를 이제 잘못하면요, 이 구별을 잘못하면요, 이제 구별이 중요해요. 뭐가 사자가 범이고, 뭐가 이제 꿩이고 토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집단과 단체 또 개인, 이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개인도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지금 시대에 이제 구별하기가 이제 그렇게 이제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복잡한 그와 같은 이제 지금 이제 환경 속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이제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구별을 잘 하면은요. 구별을 잘하면은요 선두주자가 돼요. 선두주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구별 잘하면은요. 이거 구별 잘못하면은 또 뭔가 뭐 어떻게 하면 뒤떨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구별 못하면은요. 자, 무엇이 꿩이고 무엇이 사자고 이걸 구별을 하는 것이 말이죠. 이걸 구별 잘하면은요 그 집단과 단체는 선두에 나서서 선두주자가 되는 거예요. 지난번 제가 AI 회사 얘기했죠. 그 뭐 만들었습니까? 하, 또 다 잊어버리는가 봐. GPT, 펀 AI. 펀 AI는 말입니다. 반도체를 이용해가지고 사자나 범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그거를 잡은 거예요. 근데 다른 수많은 회사들은 못 잡았어요 그걸요. 그러니까 선두주자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사자나 범을 제대로 알아가지고 이걸 해야 되거든요. 야, 지금요 반도체는 제가 전에 얘기했는 건 모르겠는데 반도체는 과거에는 반도체가 뭐였는가 하면요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가 뭡니까? 아, 부드러운 옷. 근데 지금 반도체는 뭐로 전락했는가 하면은 하드웨어, 딱딱한 옷이에요. 그 반도체를 활용해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가. 그 프로그램을 먼저 만들어내는 회사는 사자나 범을 잡는 회사고 그걸 못하고 반도체만 생산하고 있으면은 뭔가면요 끈과 토끼에 만족하고 있는 회사,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분이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WBS 원음방송 캠페인 음식물을 낭비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쪽에선 음식물이 넘쳐나고 또 다른 쪽에선 먹을 것이 부족하니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요?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식당엔 여전히 풍성한 식단들로 넘쳐납니다.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가 쌓이고 또 그것을 치우느라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음식을 필요한 양만큼 준비하고 항상 이웃을 돕는 마음을 가집시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녀가 아무리 효도한다 하여도 부모가 그 자녀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렵고 제자가 아무리 정성스럽다 하여도 스승이 그 제자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려우리니 만일 제자가 스승 신봉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스승이 제자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의 반만 되어도 가히 그 법이 건네게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신성품 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요즘 하루도 끊이지 않고 뉴스에 등장하는 인물, 아니 생물이 있죠. 바로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머물고 있는 상어 북항인데요. 이 북항이를 보려고 무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고 하고요. 최근엔 밤에 수로를 향해 조명을 강하게 비추는 방문객을 감시하는 자경단까지 등장했다고 해요. 푸바오에 이어서 늑구와 북항이까지 금세 정을 주고 귀여워하면서도 안타깝고 애틋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한동안 잊고 지냈던 따뜻한 온기를 되살려주는 것도 같은데요. 북항이도 오늘 나의 하루도 그렇게 훈훈하길 바라면서 10월 8일 목요일 특별한 아침 정해납니다.

0: 문득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처럼 막막하고 지칠 때가 있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모든 걸 멈추고 싶어질 때요.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그 흔들림을 꼭 잡아줄 손길이 있습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다면 24시간 언제든 상담전화 109로 마음을 털어놔 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삶, 우리가 함께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1: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나오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막 소식들이 들려오더라고요. 뭐 포털 사이트에도 나오고 SNS에도 나오고 뭐 너튜브에도 나오고 곳곳에 북항이가 등장을 해서 이렇게 뭐 찾아보지 않더라도 북항이가 잘 지내는지 소식들을 건너 건너 제 친구의 소식보다 더 빠르게 전달을 받고 있습니다. 아, 글쎄요. 뭔가를 애틋하게 여기고 귀하고 소중하게 두려는 그 마음이 뭔지 모르게 좀 뭉클하게 좀 다가오던데요. 어떠셨어요? 이런 훈훈함이 북항이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이웃,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좀 전해질 수 있는 그런 하루, 그런 훈훈하고 따뜻한 하루 오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2시간 여러분과 함께 그런 훈훈한 기운으로 특화정도 한번 채워볼까요? 2부에는 신청곡 왓짜염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 듣고 싶은 노래들 골라서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7시 30분 전까지 3곡 묶어서 보내주시면 2부에 바로 들려드릴게요. 짧은 글은 50원, 긴글 사진 담긴 글 100원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카카오톡 채널로 저희랑 친구 맺으시고 1대1 참여를 통해서 글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뒷번호 8029님께서 북항이한테 찰과상이 발견됐다고 하네요. 무사히 건강하게 바다로 잘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면서 글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북항이를 바다로 돌려보내려는 시도가 몇번 있었는데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또 너무 무리하지는 말자 뭐 이런 분위기가 되긴 한것 같은데 북항이가 돌아가지 않는 무언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쯤 되니까 그런 궁금함이 또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요. 갈때 되면 가긴 하겠지만 그렇게 떠나고 나면 또 북항이 엄청 그리울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그런 적이 있었지 또막 이런 이야기가 되어 남게 되겠죠. 북항이도 언젠가는. 그래요. 8029님 말씀처럼 무사히 건강하게 다치지 말고 잘 지내다가 바다로 가족의 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583님, 요즘 괜시리 쓸쓸하고 공허한 마음이 드네요. 발라드에 눈물을 찔끔 흘리곤 해요. 가을 탓인가 봐요. 그래도 행복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환갈함에 나는 반딧불 듣고 싶다고 골라주셨어요. 1583님, 오늘 준비해 놓을게요. 좀 기다려주세요. 브레이브걸스의 치맛바람 준비했고요. 이어서 플레이브의 펌프업 더 볼륨까지 두곡 먼저 듣고 옵니다.

0: 진심이야.
1: 브레이브걸스의 치맛바람, 플레이브의 펌프업 더 볼륨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습니다. 7시 15분 43초 지나고 있어요. 6562님께서 왜 6652를 읽었죠? 6562님께서 애궁 감기 드셨네요. 하지만 지금 목소리도 좋아요 해주셨어요. 아 이게 아 안 들키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네요. 이게 초반에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어떡하지 싶었는데 다 낫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뭐 다 나았는데 코만 막혔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좀 코맹맹이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다 나아가고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아 참 안 들키고 넘어가고 싶었는데 죄송해요. 듣기에 조금 거북하지 않으시도록 빠르게 좀 한번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의 신청곡 여러분의 신청곡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듣고 싶은 노래들 골라서 보내주세요. 일교차 큰 날씨에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여러분.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 오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 계속해서 열어놓겠습니다. 흰 박혜원이에요. 찬바람이 불면.

0: come back to me. Just come back to me.
1: 흰 박혜원, 찬바람이 불면 블랙비트의 In the Sky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고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부 끝곡이에요. 헤르츠 아날로그 연애 상담인 듯.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2: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3: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본교의 설립 동기는 과학의 문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질 문명을 선용하기 위하여 그 구하는 정신과 사용하는 정신을 바로 세우자는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2장 법문입니다.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5: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3G.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6: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주거부터 일자리, 금융지원까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고 헷갈리기만 하셨나요? 이제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책을 한 곳에 청년정책통합플랫폼 온통청년이 있습니다. 고립에서 연결로 청년의 내일을 잇는 든든한 출발점. 지금 포털에 온통청년을 검색해보세요.
4: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황가람 나는 반딧불 1583님께서 듣고 싶다고 골라주신 노래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듣고 계신가요 1583님?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0월 8일 목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2부가 시작됐고요. 2부에도 여러분의 이야기들 좋은 음악들 가득 담아서 함께할게요. 신청은 왔자요. 잠시 후에 우리 특가정 고객님께서 골라주신 노래 생하니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4 뒷번호 쓰시는 분께서 저는 감기는 아닌데 요즘처럼 일교차가 클 때는 코가 꽉 막히는 비염이 도져요. 괜히 찔려서 감기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한답니다. 하하하하 보내주셨는데 저희 집에도 알러지가 심한 그 가족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환절기라든가 아니면 이제 꽃바람이 아니라 그 뭐라 하죠? 꽃가루. 네. 바람에 꽃가루가 날리는 그것만 생각해. 꽃바람이 자꾸 생각났네요. 꽃가루가 날리는 계절이거나 뭐 이런 데가 되면 진짜 엄청 코가 막혀가지고 다들 막 감기 환자처럼 막 다니거든요. 근데 그 저희 식구들도 뭐 감기 걸렸나 봐. 약 먹어. 뭐 이렇게 막 아 감기 아니야. 알러지라고 막 이렇게 늘 얘기하거든요. 이하나 공사님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입장인지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맞아요. 주변에서 감기인 것처럼 또 생각하면 괜히 좀 신경 쓰이고 눈치 보이고 그러니까. 아, 비염도 진짜 고생스러우신데요. 이하나 공사님. 아, 빨리 이 일교차 큰 시즌이 좀 지났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면서 근데 그러면 또 가을이 빨리 지나는 거라서 이걸 좀 내가 견뎌야 되나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좀 드네요. 소녀시대 휴리수 스키비디 노래 띄워드리고 신청곡 왔자염 신청곡도 배송해드릴게요.

レ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새별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타고스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신청곡

반갑습니다. 특가점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5042 고객님께서 또 연휴라서 너무 좋아요. 한글날 짱짱 세종대왕님 죽어요 라며 보내주신 아이유 박재범 카나다라 장기야 카나다 양준일 카나다라 마바사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5042 고객님 신청곡 왔어요.

0: just a password.
1: 신청곡 왔죠? 오늘은 5042님이 세종대왕님 짱짱이를 외치며 신청하신 노래 박재범 아이유 카나다라 장기야 카나다 양준일 카나다라 마바사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이니까요. 잠시 후 3부에는 밥 퀴즈 준비해서 올게요. 2부 끝곡입니다. 거북이 한동안 뜸했었지? 토로스 패밀리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오늘의 바다는 내일의 기회를 열고 청년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모두의 꿈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4: 지금 방송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이치에 통달하고 망념이 없어지면 이것이 곧 다시 없는 낙원이니, 처지에 편안하면 몸에 욕됨이 없고, 원리를 미리 알면 마음이 항상 한가하리라. 망념이 끊어지면 천진이 나타나나니, 이렇게 일심이 되면 낙원이 무궁하리라.

0: 떵산정사 법어 원리편 5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오래 탈 차라면 믿음이 중요하죠.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를 르노가 보증합니다.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이 가능한 그랑콜레오스와 필랑트를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부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2: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3: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5: 당신도. 근데 매일 혼자 있다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
4: 맞아. 혼자였을 때는 몰랐는데 둘이서 함께하니 매일이 더 즐겁네.
5: 그럼 우리 이번 주말엔 영화 보러 가자.
4: 함께 바라보는 내일, 우리가 만드는 가장 따뜻한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내일의 행복을 그려보세요.
6: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이지의 응급실 3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0월 8일 목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자, 목요일은 요리의 재료를 맞추는 신개념 쿡방 수수께끼 밥 퀴즈 함께하는 날이에요. 잠시 후 요리하는 방송 쿡방을 들려드릴 건데요. 오늘은 어떤 재료로 요리를 하고 있는지 이 주 재료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침. 세상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정말 럭키야. 정말 감사한 순간이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한 순간들 저희와 역시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르세라핌 메이드 마이 나이트 전해드리고 오늘의 팝 퀴즈 이어가보죠.

쩝쩝 박사를 위한 나라는 있다.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신개념 국방 수수께끼. 재료를 마치는 자에게 선물이 있나니 도전하시겠습니까? 밥 퀴즈! 오늘은 그냥 조물조물 무쳐 먹어도 맛있는 땡땡으로 감칠맛 나면서도 시원한 맑은 두부찌개를 끓여볼 거예요. 먼저 다시마를 넣고 육수를 우려내는 동안 호박이랑 양파, 청양고추랑 홍고추, 그리고 대파를 손질해둘게요. 그 다음 땡땡과 두부도 먹기 좋게 썰어 넣으면 재료 준비 끝! 자, 이제 팔팔 끓는 육수에 호박이랑 양파를 먼저 넣고 반쯤 익으면 두부랑 땡땡까지 넣어서 한 소끔 더 끓여내는데요. 땡땡이 완전히 익을 때까지는 절대로 젓지 말아주세요. 자, 마무리로 대파랑 고추까지 넣어서 파르르르 끓어오르면 땡땡 두부찌개 완성! 어때요? 쉽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요즘 뜨끈한 땡땡 두부찌개 강력 추천합니다. 오늘은 무쳐도 먹고 구워도 먹고 계란찜에도 넣어 먹는 땡땡젓으로 맑은 두부찌개를 끓여봤습니다. 아, 요거 그냥 먹어도 진짜 너무 맛있죠. 근데 찌개로 끓이면 또 담백하니 얼마나 맛있게요. 명태 알을 일컫는 오늘의 땡땡. 오늘의 땡땡은 과연 무엇일까요? 명태 알을 일컫는 오늘의 땡땡을 맞춰주세요. 1번 계란, 2번 명란, 3번 토란, 4번 일사불란. 1번 계란, 2번 명란, 3번 토란, 4번 일사불란.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 오물정 8970번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오늘의 정답을 보내주세요.

신개념 쿡방 수수께끼 밥 퀴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쳐도 먹고 구워도 먹고 계란찜에도 넣어 먹고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파스타에도 맞아요. 넣어 먹죠. 땡땡젓으로 맑은 두부찌개를 파르르르 끓여봤습니다. 명태 알을 일컫는 오늘의 땡땡은 무엇인지 정답 보내주세요. 1번 계란, 2번 명란, 3번 토란, 4번 일사불란.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 열어놓을게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쉿!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 하나쯤 있다면 그 가게 마음껏 이용하고 응원해주세요. 동네 가게를 이용할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물도 낯이 없고 허공도 낯이 없어서 항상 잘 단합하나니 우리가 단합하려면 마음의 낯을 없애고 오직 지공무사한 자리에 돌아가야 하느니라. 일체의 낯을 찾아볼 수 없는 큰 단합은 우주의 원리와 합치됨으로 그 위력이 천지로 더불어 간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36장 법문입니다.

0: 아입니다.
1: 예.
2: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3: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4: 밤은 어둡고 멈춰 있다?
5: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시간이 추가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
7: 어르신, 화면이 복잡하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8: 아이, 고마워. 이게 자꾸 헷갈리더라고.
7: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는걸요.
8: 젊은 친구가 이해해주니 참 고맙네.
7: 여기서요, 이걸 누른 다음에요. 누군가에게는 높은 벽이 되는 디지털 세상. 큰 글씨와 음성 안내, 그리고 따뜻한 배려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불독맨션 명탐정 차차차 4부 첫 곡이었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0월 8일 목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밥 퀴즈 문제가 나갔습니다. 무쳐먹고 구워먹고 계란찜에도 넣어먹는 땡땡저것으로 끓인 맑은 두부찌개가 등장했는데요. 명태 알을 일컫는 오늘의 땡땡은 무엇일까요? 문제가 나갔고요. 크라잉넛의 명동콜링, 클론의 난, 컨츄리꽃고, 명옥씨 엘비스는 죽지 않았어요. 옥주연의 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바로 2번 명란이었습니다. 명태알을 소금에 절여서 숙성한 이 명란젓은요, 조선 후기 문헌에도 그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꽤나 오랜 역사를 지닌 식재료인데요. 대표적인 고단백 식품으로 지방 함량은 비교적 낮으면서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 세포막의 산화를 억제하는 비타민 E가 풍부하고요. 체내 에너지 대사와 피로 회복에 좋은 비타민 B군도 가득하죠. 이외에도 DHA와 오메가3 등 불포화 지방산도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을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젓갈로 만들어지는 만큼 한 덩어리만으로도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저염이면서 색소를 넣지 않은 걸로 즐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좀 볼까요? 9921님, 정답은 2번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706님, 2번 명란이요. 달걀말이도 만나고 알탕도 만나고 가을가을에 안성맞춤이네요. 3841님, 2번 명란. 우리 둘째 아이의 최애 밥도둑 반찬이에요. 알만 긁어서 다진 마늘 쪽파넣고 참기름 깨넣고 비벼서 내주면 곱창김에 싸서 밥 한 그릇 뚝딱 한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뭐 이렇게까지 정성 들여 안 해주시고 그냥 참기름이랑 고춧가루만 싹 뿌려서 주셔도 제가 알아서 반 갈라가지고 삭삭삭 해서 밥 위에 뜨끈하게 김나는 밥 위에 싹 얹어서 싹싹 문질러서 먹으면 너무 맛있죠. 이종행님, 정답 2번 명란. 이걸로 알탕 얼큰하게 끓여서 콩나물과 부추 넣고 휘휘 저어 먹으면 해장으로 끝내주는데 아 배고프다. 아유, 구하나공우님, 명란! 명란이 톡! 즐거움이 톡! 톡톡 튀는 금요일! 하, 입안에 그 톡톡 튀는 그 식감이 너무 좋죠. 최계명님, 명태알이라면 당연히 명란이지요. 정답은 2번 명란입니다. 123아빠님, 대접밥에 한두 국자 넣고 비벼 먹으면 크, 겉절이는 필수. 목요일 아침은 일해서 힘들어요, 연아님. 정답은 명란! 배고파, 유유! 라고. 저도요. 요즘 명란으로 만든 재료 그 메뉴들이 막 하나둘 속속 떠오르면서 너무 배고프네요. 5886님, 명란 다른 레시피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밥 금방 해서 명란 젓갈 하나면 끝납니다. 7296님, 정답 2번. 저 요즘 라면에 명란 잘라 넣어서 살짝 익혀놓고 먹고 있는데 맛나네요. 밥도 비벼 먹고요. 라면에 명란이라니 너무 너무 고급진데요. 야, 이 귀한 명란을. 4831님, 2번 명란. 자전거로 출근하다가 자전거 세워놓고 보냅니다. 감사해요. 3868님, 2번 명란. 청양고추 다져서, 아, 그쵸. 청양고추도 너무 맛있죠. 참기름, 마늘, 양념해서 먹으면 정말 맛나죠. 좋은 아침입니다. 9016님, 2번 명란입니다. 내일부터 쉰다는 생각에 오늘 출근길은 너무 신나요. 오늘 하루 신나고 명랑하게 보낼 것 같아요. 라고, 아. 명랑한 아침 명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당첨되신 분 두 분입니다. 뒷번호 7899님, 2번 명란. 명란 파스타도 맛있어요. 말해 뭐 하겠어요. 7044님, 정답 명란. 명란 쪄 먹어도 맛나요. 활기찬 하루 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7899님, 7044 뒷번호 쓰시는 분, 두 분은 지금 바로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번으로 성함, 주소 보내주세요. 서태지와 아이들이에요. 난 알아요.

또.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평범한 하루를 좀 더 특별하게 만들어준 순간을 찾아볼까요? 행복 가보자고. 행복은 바로 지금 여기. 오늘도 아주 나이스.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아주 나이스. 뒷번호 0355 쓰시는 분. 금주 15일차. 오늘도 맑은 정신으로 아침을 시작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하하하하. 연휴에도 금주 성공 기원. 아자아자 파이팅. 뒷번호 2458 쓰시는 분. 애들 등교시키고 조용한 집안에 저 혼자 있으니까 행복하네요. 다시 연휴라 이 행복이 길진 않겠지만 내일은 또 내일의 행복을 찾아봐야겠죠. 뒷번호 9189 쓰시는 분. 오늘 진짜 나이스! 어제 저녁에 뚝배기에 떡국 끓여서 먹기 전 다리에 전부 쏟았는데요. 제 훌륭한 응급처치로 1도 화상 몇 군데로 막았습니다. 응급실 가는 줄 알았는데 정말 기분 좋습니다. 기분 아주 나이스합니다. 어우, 9189님 진짜 큰일 날 뻔하셨네요. 다행입니다, 그래도. 아우, 다치지 않게, 아프지 않게 앞으로는 조심하시고요. 끝까지 화상치료 잘 받으시길 바랄게요. 하루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순간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오늘 아침 더 행복하게 시작해보자고요. 오늘도 아주 나이스!

오늘도 아주 나이스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감사한 순간들, 행복한 순간들 저희도 함께 공유해봤어요. 그러게요. 세상에 생각해보면 감사하고 행복한 순간들이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놓치고 스르르 지나쳐버리는 순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도 놓치지 말아보자고요. 예나, 비비, 스마일리, 리센네, 데자부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이에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맞김 한 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 생활건강에서 목앤목과 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미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엔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8일 목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김건모 당신만이 전해드리고요. 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2: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해가 오늘 비록 서쪽 하늘에 진다고 해도 내일 다시 동쪽 하늘에 솟아오르는 것처럼 만물이 비록 이 생에 죽어간다 해도 죽을 때에 떠나는 그 영식이 다시 이 세상에 새 몸을 받아 나타나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9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청학교당 정혜심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고 한평생 가족을 위해 애써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새 회상 새 인연으로 다시 오시길 기원하며 올리는 가족 신현영, 신민철, 박현주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노래 하나 추억 둘. 나이가 들면 정으로 산다는 말들 많이 하시죠? 정이란 게 사실 얼마나 함축적인 말입니까? 따뜻하고 든든하고 편안하고 뭐 넉넉하고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오래가는 굳건한 감정일수록 그 속엔 마음의 접착제 같은 게 있다고요. 오묘한 정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층층이 쌓인 감정의 결합. 그래서 더 끈끈하고 깊고도 강렬하죠. 글자의 간결함에 비해서 숨은 의미는 참으로 엄청납니다. 자,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첫 곡입니다. 오늘은 빛과 소금의 오래된 친구.